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신형원의 사람들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체코와의 극적인 역전승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짜릿한데요. 축구공은 둥글고 그 누구도 승패를 예측할 수 없지만 또 멕시코 홈팀이랑 경기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좀 분위기상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실력과 팀워크를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선수들 믿고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자고요. 김귀자님께서 오늘은 축구 경기 응원하려고 꼭두 새벽에 나와 일하고 있어요. 오, 하우스 아니라 무지 더워요. 러브레터 현미님 목소리 들으니 더위도 이길 수 있네요. 이따 우리 농장 창고에서 동네 아재야들 몇 명 모여 함께 응원할 거예요. 그래요. 함께 모여서 응원하는 맛이 또 있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네. 응원 준비도 이제 곧이에요. 네. 이런 설레임도 좋죠. 김비자님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김영수님, 오정선의 님을 위한 노래 신청곡 주셨고, 6289님의 신청곡은 혜은이의 후회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9676님 사연이에요. 현미 언니, 여기는 진주예요. 어머님과 함께 매실 수확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살짝 지쳐가지만 탐스러운 매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매실들이 누구에게나 맛난 매실장아찌, 매실주스로 만들어지겠죠? 모두 더운 날 건강하세요. 9676님, 매실을 수확하는 어머님하고 함께 매실 수확하시는 모습이 그려져요. 약간 근데 좀 느긋하고 충직한 그런 며느님일 것 같아요. 9676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고급 명란젓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매실 그 주스, 네, 그러니까 매실청을 담아서 그거 이렇게 또 여름에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맛있잖아요. 매실, 네, 주스 좋아합니다. 조영진님께서는 우리 사장님이 축구 팬이신데요. 지난번 경기 때는 점심시간을 축구 시간에 맞춰서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이나 주셨고요. 이번 두 번째 멕시코전은 축구 경기하는 동안 다 같이 응원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표님이 이기면 사장님이 경기 끝나고 치킨

파티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오, 우리 사장님 멋지죠? 멋진 사장님이신데요? 조영진님. 네. 그래요. 딱 경기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이기면은 치킨 파티. 낯술? 치맥? 아, 네, 아니고요. 어쨌건 이기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멋진 사장님이 계신 이 작업장 계신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 계시면 자랑 좀 해주세요. 조영진님께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이정호님, 이태호의 아버지의 강 신청해 주셨어요. 정태식님, 1009님께서는 나훈아의 무심세월 신청곡 주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전남 여수시에서 서숙희님이 손편지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환갑을 며칠 앞둔 주부이자 6남매의 장남 며느리인데요. 결혼하니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할머님도 계셔서 모셨고요. 위로 시누님 두 분이 계셨고 시동생들이 세 명이 있었죠. 대가족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님과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 두 분의 눈치도 많이 봐야 했고요. 어린 시동생들도 챙겨야 했죠.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과 저는 시동생들 3명 모두 다 결혼시켰고요. 시할머니께서는 건강히 계시다가 증손주까지 보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대식구가 북적거렸던 집안도 이제는 다들 독립해서 나갔고 이제는 시부모님만 모시며 살게 되어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요. 10년 전 갑자기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서 10년을 모셨는데요. 원래도 까칠하셨던 분이었지만 몸이 아프니 화를 내는 날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저를 엄청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프시니까 저러시나 보다 하며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시집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 참고 견디는 것에는

거 다 안다. 고맙고 미안하다. 나는 너 힘들게 안 하고 잠자는 것처럼 갈란다. 처음으로 아버님께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해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님은 정말 주무시다가 급성 뇌경색이 와서 3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형제들도 있다지만 장남인 남편은 오히려 6남매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년 2박 3일로 다 같이 모여 가족 여행을 가는데요. 책임감 있는 남편이지만 모든 준비는 당연히 제 몫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착한 시동생들이 다행히 형수 의견에 토달지 않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지 4년째인데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사서 운전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퇴근 후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 며칠 후에 당신 환갑인데 금 10돈을 해주고 싶었는데 금값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더라고. 대신 이거 그동안 내가 모았던 500만 원이니까 이 돈은 당신만 위해서 써. 그동안 고생하고 고마웠네. 그동안 살가운 소리 전혀 안 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주니 감동이었습니다. 돈보다 그동안 고생한 것을 알아주니 이때까지 힘들었던 것이 치유되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 준 돈은 아까워서 그냥 봉투째 놔두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남편이 현미언니 방송을 항상 듣는데요. 남편에게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처럼 건강 챙기면서 앞으로 재미있게 살아보자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아,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부부 듀엣의 부부였습니다. 아, 6남매의 맏며느리로 시할머니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아오신 서숙희님인데요. 아, 그 오랜 세월 맏며느리 노릇하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 어우, 대단하세요. 그래도 서숙희님 애쓰신 거 시아버님도 알아주셨고 또 남편도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고요. 6남매가 모두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참 흐뭇하네요. 이 모든 게 서숙희님이 맏며느리 역할을 그만큼 잘하신 결과일 거예요. 그동안 식구들 챙기느라 바쁘셨을 텐데 남편분 얘기처럼 이제는 서숙희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좀 써보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환갑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연 주신 서숙희님에게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2145님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신청곡 주셨고 윤병철님 신청곡은 여운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4752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저희는 지금 노르웨이에요. 오, 부지런히 일하고 쉴 겸 왔는데 설경이 남아있어요. 백야 시간차이 힘들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보내줘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고맙네요. 여기는 지금 새벽이에요. 국내에서 러브레터 듣다가 천리 먼 길 타국에서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노르웨이 여행을 가셨어요. 그렇군요. 오, 백야가 지금 있고요. 여행지에서 이렇게 러브레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아주 자녀분들이 보내준 여행이니까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고 오세요. 4752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돌아와서 드세요. 7894님 정수라의 여자라는 청해 주셨고요. 오명희님께서는 이문세의 솔로 예찬입니다. 같이 들어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이재성의 고독한 DJ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는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곳곳에 공사와 작업이 시작되면서 혼잡한 곳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 서행하는데 그 사이 한강대교 5차로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부근에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또 지나서 토평까지 속도가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대전 나들목에서 차량 속도 내려가는데요. 회덕 분기점까지 진행되는 작업 여파고요. 이후 수원에서 속도 주춤하고 다시 달래내 곡에부터 밀립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둔대에서 부곡까지 정체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세종에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1, 2차로 통행 어려워서 공주 휴게소부터 여파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M4의 널 위한 멜로디 함께 들었는데요. 099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윤희님께서요. 나오는 노래 선곡이 딱 우리 세대 노래들이라 너무 좋아 회원 가입했어요. 오늘 아버님 제사 날이라 연차 내고 제사 준비하려고요.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러브레터 들으며 일한답니다. 이윤희님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서 함께 듣고 있는데 좋으시죠? 제사 준비 잘 하시고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와, 이제 축구 경기가 막 이제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눈으로는 경기 보시면서 또 귀로는 러브레터 들으시면서 이게 되려나? 어쨌건 네. 이부도 계속 함께해 주세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0: 티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맨발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발을 물고 놓아주지 않던 가죽 구두를 벗고 살 껍질처럼 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검정 양말을 벗고 발가락 신발, 숨쉬는 살색 신발, 투명한 바람 신발, 벌거벗은 임금님 신발, 맨발을 신는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김기택 시인의 맨발 함께 했는데요. 맨발의 홀가분함 참 좋죠. 밖에서 일하다 보면 답답한 양말이나 스타킹 신고 하루 종일 걸어야 할 때도 많은데 모든 일 다 끝내고 양말 벗어서 발가락 꼼지락대면 정말 시원하고 자유로워요. 물론 이때 너무 자유로움에 취해서 양말을 거꾸로 벗어서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면 아시죠? 아내의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꼭 양말은 제대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셔야 해요. 조성호님, 윤한기의 별이 빛나는 밤에 신청곡 주셨어요. 아, 좋아요. 6832님께서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청해 주셨고요. 임재홍님, 8090님, 전영록의 그대 뺨에 흐르는 눈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3791님께서요. 오늘도 현미씨 목소리 들으면서 공장에서 노래와 현미씨 목소리와 함께 오전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덕인 가구 목공부 이선재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 화이팅! 아, 덕인 가구 목공부도 선재님 지금 이 시간 혹시 같이 응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쨌건 화이팅 해주셔서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화이팅, 우리 대표팀 화이팅도 외쳐드리고 함께 일하시는 덕인 가구 목공부 이선재님이 계신 목공부도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전정자님께서는요,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매일 일은 새벽부터 원주에서 서울 관악구까지 왕복 4시간을 오가고 있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얼마 전 결국 무릎 관절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에도 오래 쉬지 못하고 바로 일을 시작한 남편을 보면 저는 늘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남편에게 당신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아, 원주에서 서울 관악구까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네, 좀 너무 먼 거리인데요. 매일매일 출퇴근하시기엔 대단하십니다. 가장이라는 그 역할 참, 네,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드릴 말이 없네요.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남편분 이제 전 정자님께서 걱정 많이 해주시네요.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노영환님, 배호의 누가 울어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그리고 안기태님, 홍선미님, 8671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한세일의 모정의 세월 청해 주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욱 좋은. 신문의 연재소설로 시작해서 악극으로 더 유명해진 작품이 바로 이수일과 심순애인데요.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는 원래 1897년에 일본 작가가 썼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워낙 인기를 모으자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매일신보에 연재했고요. 그때 제목이 바로 장한몽인데요. 1913년 5월 13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장한몽은 10월 1일에 대동강변에서 흐느끼는 심순애를 걷어차는 이수일의 발길질을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했고요. 워낙 당시의 인기가 대단해서 독자들의 요청이 빗발쳤고요. 2년 후에는 장한몽의 속편까지 연재될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도 인기가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될 때가 많은 것처럼요. 소설 장한몽은 당시에 악극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장한몽가라는 노래로도 만들어지면서 소설이 대중가요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기록됐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수일과 심순애는 돈에 속고 사랑에 속아서 헤어지지만 실제로 원작 소설의 결말은 그렇게 헤어졌던 두 사람이 결국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초심을 되찾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수많은 삼각관계 이야기들의 단초가 되었고요.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를 노래한 곡들도 여럿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1965년에 프랑크 백이 발표한 수일과 순애입니다. 한산도 씨가 작사하고 백영호 씨가 작곡한 수일과 순애는 1절은 순애의 마음을 담고 있고 2절은 수일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감정이 풍부하고 가창력이 뛰어났던 프랑크 백 의 목소리로 사랑받았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프랑크 백이 노래하는 수일과 순애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보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5474님 사연이에요. 50대 중반입니다. 잠시 쉬다가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채용 공고 날짜가 끝났고 오늘부터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에 운동을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현미 언니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화이팅입니다. 아, 네. 좋은 결과, 네.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과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산책. 아, 네. 아, 운동하신다고요. 걷고 계시다고. 잘하시고, 네. 저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고재성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띄워드려요.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5872님 사연이에요. 현미언니, 여기는 하남인데요. 저는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 아, 공부하면서 실습으로 옷장 정리, 냉장고 정리, 싱크대 수납장 정리를 했는데 속이 시원해요. 깔끔하게 정리된 옷방과 주방을 보면 절로 콧노래가 나온답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정리 전문가가 되어볼게요. 오늘도 공부하러 갑니다. 오, 좋은데요? 예. 요즘은, 아하, 네, 이렇게 전문가들 참 좋아요. 5872님, 화이팅!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6월 19일 금요일 이제 마칠 시간인데,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이명우의 가시리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다 같이 우리 대표 선수들 응원 열심히 하자고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한창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31.9도로 어제보다도 더 높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한강대교 5차로에 공사하면서 일대 서행하고요. 이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설악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동량이 꾸준하고요.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속도 더딥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객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아침 하실래요?
1: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1226님이 주셨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태어난 우리 딸이 벌써 반 50이 되었네요. 반 50에 맞는 월드컵도 우리가 한번 이기자. 어! 반 50이나 반 100이나 반 200까지 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즐기는 이게 바로 월드컵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녹방을 해놓고 편안하게 집에서 방송 볼 수 있었지만 저는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자, 제주도 호텔 숙박권 3장 그리고 치킨 오늘 시원하게 쏠 테니까요. 사연 보낼 준비하시고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 전반전 끝났고요. 이제 후반전 남아있는데 후반전에는 100% 이깁니다. 100%, 120% 이깁니다. 만약에 못 이기면 제가 제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의 원의 노래입니다. 나야 나.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오늘 저 지금 축구 이제 후반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전반전까지 보다가 손에 땀을 주다가 예 들어와서 생방송 하게 됐습니다. 김현숙님 77엉이 넙대대 이동화 이재영 오한결 아 김선정 박향기님 등등 예 많은 분들이 축구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 지금 이 KBS 안에서도 다 일을 안 하고 축구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건 뭐 일이 잡히겠습니까? 예, 저도 차에서 보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2대0 봅니다. 2대0 예 대한민국의 승리 예, 기대해 보고요. 2대0 봅니다. 이강인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강인 오늘 이강인 굉장히 좋아요. 예,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동안 좀 페이크를 쓴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잘 못하는 거고 괜히 좀 아 팀 내 뭐 이렇게 좀 그런 그렇게 일부러 이제 작전을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뛰는 경기는 역대급입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스태프들도 열심히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오늘 이기면은.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기면은 광화문에서 디제잉 파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2002년 때 그렇게 응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4강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라는 얘기지? 예, 제가 아무튼 어떻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발빠르게 움직여 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하나로 월드컵은 KBS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 함께하는 금요일은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붉은 악마 박명수. 다른 것도 해봤자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눈으로는 경기 보면서 생생한 상황 중계해 주시고요. 더불어 응원과 응원 메시지 받아보겠습니다. 세 분 추첨해서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리고 치킨 지금부터 대한민국 골이 터질 때마다 치킨 10마리씩 쏠 테니까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대한민국이 첫 골을 넣는 순간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0: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축구골을 넣는 순간 처음으로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대한민국 이겼다 파이어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아 그걸 정해야 되겠다. 아 대한민국 16강 간다 이렇게 32강은 가는 건가? 32강 가는 건가? 가지 않을까? 예. 아 그것도 아직 모르네. 아 어떡하지? 16강으로 갑시다 깔끔하게. 예. 대한민국 16강 가자로 첫 골 넣었을 때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말씀드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온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입니다. 이쪽으로 대한민국 16강 간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한 분에게 처음으로 보내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제주도 호텔 숙박권 하나를 선물로 제가 제 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축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승리를 기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심경 그리고 그 함께 모여있는 응원하는 모습들 저희가 저 라디오에 방송을 통해서 담을 거니까 여러분들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로 여러분들 실시 상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고려 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8269님이 주셨어요. 지난주 체코전 때 라디오쇼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두 골이나 넣었잖아요 하셨는데, 예, 우리 멕시코전도 후반 5분 저 멕시코가 한 골을 넣었어요. 예, 좀 안타깝네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맨날 올라갑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는 거죠. 예, 이번에는 멕시코가 올라간 거고요. 우리가 잠깐 내려오면서 바로 더블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2대1입니다. 2대1.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곧 나옵니다. 이제 12시 안에 나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침착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 설령 짐은 또 어떻습니까? 예. 남아공도 있는데 고장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흥분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조용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지금. 예. 자,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의 KBS. 자, 악마의 아들 아니죠. 나는 붉은 악마 박명수! 자, 뭐 1대0으로 저 우리가 좀 뒤지고 있지만, 예, 그건 뭐 걱정되기 전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예, 또 멕시코 친구들이 또 이렇게 흥분을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좋아가지고 해볼래 할 때, 예, 바로 또 이강인이랑 손흥민 등등이 또 이렇게 주축이 돼서,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3대1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짜증나. 방송하기 싫어.
2: 안 할 수도 없고, 녹음할 걸,
1: 자, 그래도 시작을 해보죠.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응원 메시지 받겠습니다. 예, 브런치 카페 알바생입니다. 여기 브런치 먹으면 축구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같이 대한민국 짝짝짝, 대한민국 YB의 오피슨 코리안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싫어. 어디서 누구랑 어떤 마음가짐으로 응원하고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떡볶이와 어묵탕 세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대한민국 득점 할 때마다, 예, 한 골당 치킨 20마리로 갑시다. 20마리로 갑시다. 예. 대한민국이 한 골 넣을 때마다, 넣을 때마다 가지고 늡니다. 넣으면 바로 치킨 20마리 쏘겠습니다. 예. 짜증나, 진짜. 예. 멕시코, 코가 남짝해, 정말. 화이팅! 대한민국 힘내시기 바랍니다. 엑소의 노래입니다. 으르렁!

자, 엑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저 이재성, 손흥민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오연규, 황희찬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오연규 선수가 지난 체코전에도 한 골 넣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경기력 기대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좀 교체가 됐군요. 예, 이재성 선수하고. 예, 뭐 작전상에 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누가 교체되건 누가 들어가건 빠지건 간에 대한민국의 승리, 예,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예, 이깁니다. 3대1입니다. 3대1. 3대1. 예.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저는 3대1에 걸겠습니다. 예. 어차피, 또 먹잖아요? 그럼 4대2에 걸겠습니다. 4대2.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예, 인생은 한 방입니다. 예, 그죠? 예, 축구도 한 방이잖아요. 한 방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을 넣게 되면은 무너집니다. 멕시코 무너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따 한 골을, 만의 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의 골. 자, 만의 골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구나. 자,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요.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요. 자, 뭐,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자, 박희영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중2 아들과 축구, 우리 중2 아들도 축구하는데 이름이 이강인이에요. 꼭 이강인 선수 골 넣어주시고 우리 아들도 나중에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제2의 이강인, 제2의 제3의 이강인 등등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지금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 선수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죠? 예, 우리 감독님들도 잘하고 계시고, 예,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TV만 보고 있어가지고 나만 이러고 있는지, 그러나 저는 제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서 제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8450님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 모여서 축구 시청 중이에요. 대한민국 16강 간다, 파이어, 첫 골로 왔다, 파이어라고 제가 첫 문자 보낼 수 있길, 하시면서 버즈의 레츠고, 투게더를 시청하셨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꼭 이번에 16강까지 가줘야 여러 사람이 삽니다. 축구가 16강을 가져야 여러 사람이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 16강까지 좀 제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삽니다, 지금. 예, 축구에 지금 걸려있는 목숨들이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 아무튼, 파이팅 외치면서. 2788님, 여긴 병원인데요.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아픈 것도 잊은 채 응원을 하네요. 예, 태극전사 믿습니다. 화이팅, 16강 가자. 예,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강입니다. 최강.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 저희는 16강도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한 골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골 넣으면 되니까 일단 만의 골부터 빨리 우리가 맛을 봐야, 예, 그 다음 골,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또 체코전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오영규 선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예. 현규야 부탁해. 정말 현규야 너만 믿을게. 희찬아 너만 믿을게. 예, 동생이니까, 예, 부탁이야 진짜. 너희 둘한테 정말 많은 목숨이 살려서 지금 많은 이또 방송 쪽에 있는 관련 관계자들이 지금 두 우리 축구 선수들만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팅, 화이팅. 자, 김은실님 주셨습니다. 집에서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중이에요. 대한민국 짝짝짝짝 제발 이겨라.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현진님, 일하러 실험실 왔는데요. 다른 팀 아저씨들이 회의하신다든지

보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곁눈질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회의 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이제 뭐 학교장의 권한으로 뭐 축구를 뭐 같이 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뭐 이게 수업이 지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아무튼간에 뭐 저 학생들과 또 잘 또 학교와 잘 좀 맞춰서 예 뭐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다 우리는 수업을 하겠다 하면 또 그것도 존중하고요. 그러나 마음은 지금 이 경계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지의 노래 듣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KBS 월드컵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저 점수가 나지 않고 있고요. 예, 일단 1대1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최강, 최고의 전력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골 정도는 뭐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 이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골을 먹지는

당연히 안, 먹진 않죠. 그러나 동점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이게 더 참 재밌거든요. 예. 자, 분명히 동점권은 무조건 들어간다. 예, 오늘 제가 지금 저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붉은 악마

차 위에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뛰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 정도 저 나라를 위한다면 예. 제 차 본네트 문어 뭐 저기 차 저 숨겨놔라 저기다가 자 아무튼 지금 끝났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근데 이게 방송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저 축구 보고 싶지 아 밖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나만 지금 모니터 앞에 아 뭐야 이게 예 그래도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2부에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뭐야 2부 될 때 한 골 들어갑니다 예 기다려 보세요 5분 남았어요 5분 예 바로 이어집니다 아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빨리 얘기 좀 해줘봐.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 자, 지금 이제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이죠. 예, 지금 이제 물도 좀 먹고 땀도 좀 닦고 휴식 시간입니다. 이번 그 올림픽 아 죄송합니다 월드컵부터 새로 생긴 그런 룰인 것 같아요. 자, 선수들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자, 지금 뭔가 저 물, 좀 이렇게 저 챙겨 드시면서 뭔가 또 이렇게 좀 감독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겠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예, 좀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간에 좋은 소식이, 예, 곧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2부에서는, 저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 동점골이 나온다고 저는 제 출연,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저기 하기 싫은데 방송 어떡하죠? 예, 그냥 모니터 이쪽 돌려주면 안 되나? 예, 축구 보고 싶어 미쳐버리겠습니다. 예,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지금 녹음하면 되는데. 예, 그러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예 되기 때문에. 딸기 먹고 싶다 님이 우리 집 중3 고3 축구 본다고 오늘 학교 안 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리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우리에겐 승리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승리뿐 두 글자 우승. 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걸로 이행시 쳐봐. 우리에겐 승리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무조건, 예,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제 목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입니다. 예. 자, CD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주유소인데 도로가 한산합니다. 다들 축구 응원 중인가 봐요. 덕분에 저희도 축구 시청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수미의 챔피언스 신청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기고 아마공이래요. 죄송합니다. 아마공이 아니고 남아공이죠. 남아공. 흥분해서 그래요. 지금 저 방송 진짜 하기 싫거든요. 예, 축구 보고 싶은데. 아, 이기면 이거 시청이나 예, 광화문에서 우리 저 시장님이 한번 파티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언제 모이냐고 우리가. 예, 맨날 무슨 집회 때문에 모였지. 좋은 일로 한번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예, 한번 해가지고 예, 가수들도 좀 윤대현 나오고 예, 윤대현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파티 분위기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파티야 지금 난리잖아 지금. 이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예, 오 시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CD님이 주셨는데 여긴 주유소인데 도로가 한산합니다. 다들 축구 응원

중인가 봐요. 덕분에 저희도 축구, 아, 뭐야,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 이거 한 거죠? 한 거예요? 예, 정신머리가 없네요, 지금. 예. 아, 조순옥 님이 고딩 아들이 오늘 아파서 학교 안 가고 축구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쌩쌩해서 학교 갔습니다. 아들 목까지 붉은 악마 티 입고 열심히 응원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지혜 님이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으로 월드컵 응원 중이에요. 승객도 대부분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예, 다들 이러고 있네요. 예, 목적지는 달라도 응원하는 마음만큼 모두 아, 지하철에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 이게 한 골 넣으면 저도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마음도 그렇고 그냥 사연 좀 소개해드리고 노래 들으면서 한 골이 나오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어, 3026 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먹으면서 축구 보고 있습니다. 차에는 라디오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축구 틀어놓고 이거 너무 추억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뭘 틀어놓든지 간에 좀 제발 좀 동정골이 좀 10분 안에 나오길 바라면서 우주소녀의 노래입니다. 이루리.

자, 지금 저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골이 들어갈 뻔했는데 저는 못 보고 그냥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 예, 저는 안 보려고요. 왜냐하면 방송 못하니까. 자, 저희가 한 골 들어가면 치킨 10마리에서 20마리를 올렸잖아요. 30마리를 올리겠습니다. 예. 자, 모르겠습니다. 내 돈이라도 낼 테니까 내 돈이라도 낼게요. 30마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30마리입니다. 자, 치킨, 아, 치킨이래요. 이제 한 골 들어가면 30마리를 쏘겠습니다. 치킨 30마리. 예, 여기, 어디에서 좀 로스가 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 지금, 10분.

남겨놓고 40마리까지 올릴 거예요. 예, 지금 계속합니다. 어차피 인생 한 방입니다. 예, 우리가 잘 된다면 50마리까지 쏠 수 있습니다. 예, 50마리까지. 자, 치킨 한 꼬리 들어가면 30마리를 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입니다. 지금 원래 10마리 계획이었는데 못 참겠습니다. 지금 예, 30마리 10분 후에도 안 들어가면 40마리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분 남겨놓고 만약에 터지면 50마리를 올리겠습니다. 예. 자, 이건 제가 낼게요. 진짜 제가 낼 거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출연료도 까세요. 까질 건 뭐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라가 잘 돼야지. 신영수님이 주셨습니다. 미용실에 3명의 손님 빠마 말아놓고 함께 경기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골이라도 넣으면 제가 손님들에게 짜장면 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는 30마리, 치킨 30마리를 쏩니다. 어느 라디오에서 하루에 30마리를 쏜 적이 없어요. 자, 6312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2-1 승리 예상합니다. 2002년 월드컵에 한 살이었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여친이랑 여행을 갑니다. 예. 세월 참 빨라요. 16강 가자. 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2-1로 이길 경우에 2-1로 이기면은 저희가 이분 저 6312님 2-1로 이기면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아, 자식이 어디서 여행을 가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제주도. 자,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자, 2-1로 이기면 이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양덕화님 주셨습니다. 짠돌이 부장님이 피자 두 판, 치킨 두 판 쏘셔서 열심히 먹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채널 전국방송에서 꼭 자랑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김강중 부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치킨이 살짝 모자라요. 아, 김강중 부장 추접스럽게 또 치킨을 그래. 쏠라면 한번 쏠 때 한 마리 더 쓰고 말지. 그거, 아이고, 정말. 양덕화 씨, 저희가 치킨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양덕환 씨께. 예, 예. 지금 튀기고 있으니까 곧 갈 거예요. 여기. 양덕환 씨께. 박명수의 파이어 신청하셨는데, 이쁘네. 이뻐. 어? 멘트가 이뻐. 예, 뽀뽀해 주십니다. 자, 김범철님 주셨습니다. 아, 축구 선수라고는 손흥민밖에 모르는 와이프가 오영규 선수 잘생김에 꽂혀서 낙맥하며 응원 중인데 볼만하네요. BTS의 불타오르네 파이어. 아, 박명수의 파이어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봐도 그때 당시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잘 뽑은 거거든요. 파이어. 예. 자, 황희정님. 저는 저 은행원인데 저 진짜 축구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이러다 집중 못해가지고 영화 하나 더 붙이는 거 아닌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706님. 제가 축구 보면은 안 돼, 안 돼. 계속 소리 지르니까 우리 집 반려견 설기가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설기야, 어디가? 엄마랑 같이 응원하자. 라고 하셨고요. 김영웅님. 여기 캠핑장인데요. 캠핑장에 저희밖에 없어서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도 승리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박명수의 파이어. 이 노래가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치킨 30마리 쏘겠습니다. 축구, 만의 골 기대하면서 박명수입니다. 파이어.

0: 이야! 예. 자, 치킨 50마리로 올리겠습니다. 50마리로, 예. 자, 치킨 50마리로, 이거 최초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 사행방송 아닌데요. 한 골만 들어가도, 동정호 골만 들어가도, 제 삽이 털어서라도, 원래는 우리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나? 50마리 쏘겠습니다. 50마리. 사실, 제 출연료 깝니다. 50마리 쏘겠습니다. 동정호 골만 들어가면, 50만원 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 방송 안에, 제 방송 안에 지금 딱 몇 분 남아서 57분까지는 가잖아. 57분까지 가죠. 자, 57분 안에 이제 5분 남았는데, 이제 뭐, 좀 추가 시간 하면 4, 5분 남으니까 10분 남았거든요. 50마리 쏘겠습니다. 50마리. 아, 미치겠네, 정말. 예, 예. 자, 이렇게 떨려본 적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에요. 우리 선수 믿습니다. 노용성님 주셨고요. 아, 0316님, 전 블루베리 따면서 듣는데, 몇 대 몇이라고요? 참, 1대 0이요. 우리가 지고 있잖아, 지금. 어? 자, 50마리, 치킨 50마리 쏘겠습니다. 자, 한 골만 먹으면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예. 우리가 이겼다. 한 골 먹었다. 선착순 50명에게 치킨 쏘겠습니다. 예. 전 5분 남기고 두 골 다 넣는다에 걸겠습니다. 뭘 걸어요? 전반 보고 일이 있어서 라디오로 들으면서 일하는 중에 미치. 뭘 걸겠다. 전 치킨 50마리를 걸잖아요. 50마리를. 예. 50마리. 예. 자, 안 돼?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100마리 해? 100마리 해? 내가 낼게.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짜증나. 100마리! 100마리 갑니다. 치킨 100마리. 예. 치킨 100마리. 예. 57분까지. 예. 한 골만 들어가면 치킨 100마리. 제 명예를 걸고 얘기했습니다. 예. 100마리 갑니다. 100마리. 치킨 100마리. 자, 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세요. 라디오쇼 듣는 분들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쳐주세요. 치킨 100마리 갑니다. 자, 광고 듣고 올 거예요. 광고 듣고 제 57분에 끊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한 골만 들어가면 치킨 100마리, 10마리 회사 90마리 제 사비로 갑니다. 예, 광고요.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8: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7: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여기 준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쇼에 다녀간 배우 티파니 영 김예원씨가 출연한 작품이죠. 6월 30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주세요. 자 방금 전에 꼬리나 다름없는 조규성의 헤딩슛 너무 아까웠다고 하셨는데요. 꼬리나 다름없는 건 없습니다. 꼬리지. 예, 조규성 선수가 잘했죠. 당연히 그러나 골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합격한 거나 진비 없다가 어디 있어요? 합격을 해야지. 예, 자 삽이 털어서 여러분께 치킨 100마리 쏩니다.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4분 안에만 한 골만 들어가면 치킨 100마리 여러분께 쏘겠습니다. 50마리 선착순 50마리 추첨. 예, 제 삽이 쓰겠습니다. 예, 자 이게 남아공 가서 리셋이에요. 예, 남아공 때는 안 해요. 남아공 때도 경기 보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남아공 때도 이 시간 아니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또 해? 이 시간에 나 방송 또 하라고 이렇게? 나 안 할래. 자 제주도 호텔 숙박권 받으신 분 6312-9297-1791님입니다 자 그리고 예, 명수 형이 아까 지면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건 지면 다 날아가는 거지 뭔 기분으로 하루를 지내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강보미님 아셨죠? 자 아직까지 3분 남았습니다. 자 치킨 100마리 자 지금 미치겠다 지금 제발 200마리 가겠습니다. 200마리. 아니 내가 낸다니까. 200마리 가겠습니다. 3분 안에 200마리. 아 내가 낸다니까 가만히 있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라가 잘 돼야지. 200마리 가겠습니다. 3분.

3분 안에 국내 최초입니다. 200만에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예, 자, 3분.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응원. 예. 자, 일단 노래 듣습니다. 예, 제 방송 안에 끝났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자, 제 노래가 이제 마지막 노래 나갈 거예요. 이 안에라도 넣으면 200만이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한 골이라도 들어가길 바라면서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골만 들어가도 200마리 쏘겠습니다. 예. 내일 11시에 뵐게요. 아우, 힘들어. 아우.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가 한산해졌습니다. 다만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나들목에는 화물차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가 막혀 있어서 탄천일교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동량이 꾸준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남한산분기점에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입니다. 남이분기점에서 청주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청주분기점 3, 4차로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 때문입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특히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일수록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부담감이죠. 중요한 일을 하면서 너무 부담이 될 때는 늘 해오던 사소한 행동이 도움이 된다네요. 발표 전에 뭐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운동선수라면 늘 하던 순서로 스트레칭한다든지, 이런 루틴이 안정감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수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발표를 한다면 이 준비한 자료가 다 사라져서 말로 때워야 하는 상상 같은 거죠. 뭐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되진 않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묘한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만 세상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일들은 그 부담감을 기꺼이 짊어진 사람들이 꾸역꾸역 뭔가를 해온 결과니까요.

0: 6월 19일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첫 곡은요, 팝과 클래식 또 힙합 일렉트릭 댄스 뮤직 거장들이 모여서 함께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뭐 메시, 호날두, 손흥민이 한 팀에서 뛰는 수준이죠. 안드레아 보첼리와 또 데이빗 게타 그리고 이재, 자랑스러운 우리 가수죠. 또 이 곡의 메인 보컬이자 작사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이재, 또 메간 디 스텔리온이라고요, 그래미 수상 경력을 가진 미국의 대세 래퍼, 이렇게 함께한 DNA, 부제가 있어요. More than a game이라는, 네, 그런 노래 함께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죠. 네. 월드컵 개막식 라이브 무대에는 그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이재 두 사람이 무대에 섰는데요. 이 DNA의 내용은요, 우린 무너지지 않아.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DNA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구가 그냥 공을 차는 경기가 아니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극복과 희망의 DNA 그 자체다, 이런 얘기죠. 시작하자마자 한국어 가사가 나와요. 이재가 부르는 거죠.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가사가 또렷이 들렸을 거예요. 자, 오늘도 DJ 천이는 2시까지 여러분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좋은 노래로 한 주를 편안하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보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먼저입니다. 보내주세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슷비슷한 일상 같지만 웃음 포인트가 늘 있죠. 여러분 어떤 일에 웃으셨는지, 뭐 사소한 일도 좋습니다. 일상 이야기 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0: 만드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EMF의 Unbelievable였어요. 신나는 댄스락 비트죠. 90년대에 사랑받은 영국 밴드입니다. EMF. Unbelievable은요.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지치게 하는 연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대체 뭐야.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 네, 그런 노래. 그리고 톰 행크스가 연출하고 주연했던 The Wonders의 그리고 톰 행크스가 연출하고 주연했던 영화죠. That Thing You Do에 흘렀죠. 극중의 가상의 밴드 The Wonders가 노래하는 That Thing You Do였습니다. 짝사랑하는 상대의 그 사소한 습관이나 행동이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찬우 씨군요. 집에서 혼자 반찬통 꺼내서 냄비째 라면 먹는데요. 일찍 퇴근했다고 오신 엄마가 등짝을 확 때리시는 거예요. 김치를 그릇에 안 덜어 먹는다고요. 깔끔한 우리 엄마 무섭 하셨나. 찬우 씨 김치를 본인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덜어 먹어야 되고. 왜 그런 게 많죠. 그 냉장고에 보리차라든가 뭐 물, 뭐 우유, 주스 이런 거요. 그냥 문 열고 목 마르니까 계속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사람한테 얼마나 해가 됩니까? 저도 사실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이인희 씨 사무실에 신입사원이 입사했는데요. 키가 187에 근육질 몸매 얼굴도 잘생겨서 모델 같다고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입사원이 실수를 해도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라며 다 용서해 주네요. 근데 신입이 잘못 작성한 서류를 저한테 다 처리하라고 주시는 부장님 덕분에 야근하게 생겼어요. 저는요 이제 그 신입이 하나도 안 잘생겨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사심이 들어가 있는 노래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미국의 팝 컨트리 여왕이죠. 린다 런스테드와 또 소울의 거장 에런 네빌이 만나서 Don't Know Much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가끔 실수도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는 두 사람의 목소리인데요. 에런 네빌 제가 몇 번 흉내 냈었죠. 우리 뽕필이 많이 있는 에런 네빌의 목소리에 Don't Know Much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다이도의 Life for Rent라는 노래 이어집니다.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벽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고 빌려 쓰는 것처럼 산다면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린다 런스테드와 에런 네빌의 목소리 Don't Know Much 다이도 Life for Rent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임영희 씨, 제 친동생이요. 가끔 점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이번에 동생이 언니도 같이 가보자 하도 졸라서 따라갔어요.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얼떨결에 봤는데요. 동생한테는 좋은 얘기, 저한테는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유가 둘이 조상이 달라서래요. 아니 한 뱃속에서 나온 친자매가 조상이 다를 수가 있나요? 부적 사라길래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어요. 아니 얼굴이 좀 닮았을 텐데 그 무속인이 눈썰미도 없네요. 이름 짓는 것도 그래요. 같은 데서 지은 게 시간이 흘러서 개명하러 가면 에 이거 이름이 안 좋구만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믿지 마세요. 백용기 씨군요. 얼마 전에 근교에 놀러 갔다 카페에 갔어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근사한데 카페 이름이 좀 그래요. 이름이 카페 허세가 뭐야 허세가. 얼마나 허세를 부리길래 이름까지 대놓고 허세야 라고 봤더니 허세가 아니라 헤세였어요.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요. 아 그럼 그렇지. 헤세를 허세로 본 데가 어이없어서 웃어요. 카페 이름으로 허세. 좋네요 허세. 나만 좋은가? 우리 카페 허세에서 만나서 차 한잔 허세. 또 나만 웃네. 아유 현욱씨 어느 날 친구 녀석이 좋은 얘기야 새겨들어 하면서 톡으로 문구를 보내왔어요.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흡사 인터넷 약관을 읽는 것과 같다. 도대체 뭔 소린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도 항상 동의해야 한다. 저는 너나 잘해 하고 답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얄미운 거예요. 아니 아내도 없는 친구한테 왜 유부남 사용 설명서를 보내는 거예요. 저 40살 솔로거든요. 얄밉지만 웃습니다. 결혼한 남자라면 이거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친구가요. 결혼생활 어떠니? 나 아내랑 역할 분담이 확실해. 어떻게? 아내가 중요한 결정 다 내리고 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해. 어? 예를 들면 아내가 집, 뭐 애들, 차, 교육 뭐 이런 거 결정하고 나는 월드컵 우승팀 예측해. 뭐 그런 거죠. 얘를 재미도 하나도 없고 길기만 했네. 3284님 얼마 전에 초등학생 아들이 치과 갈

일이에요. 충치가 심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이의 누나가 동생을 달래주겠다며 옆에 앉더니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지금 사연 주셔도요.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은 노래는 201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 보이밴드 JTR의 Oh My My라는 노래였습니다. 호주판 X-Factor 출신의 삼형제 밴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입니다. 스웨덴에 그 X-Factor 같은 오디션 프로가 없어서 호주에서 출전했대요. 밴드 이름이 뭐 존, 톰, 로빈 그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JTR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여자들이 다들 리하나처럼 입을 때 그녀는 너바나 티셔츠를 입지. 그녀는 좀 괴짜야. 너무 멋져.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여성에 대한 설렘과 에너지가 가득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3181님이 신청하신 노래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호주 전설의 밴드죠. 에어 서플라이. 모든 사랑이 바닥나 버렸고요.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면서 떠나간 연인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멜로디가 좋죠.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DJ 천이와 정수라가 호주에서 찍은 뮤직비디오 이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Love가 있습니다. 진짜 시골스러울 정도로 아주 정겹답니다. 이어서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 준비합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칼리 사이먼.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주제가입니다. 극 중에서 제임스 본드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도 당신보다 잘할 순 없고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로넌 하디만이 프로듀서한 노래는요. 레슬리 다우달이라는 가수가 노래합니다. 헤븐이라는 노래예요. 이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레슬리 다우달 네,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고음악으로 쓰였었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당신이 기다리는 천국에서. 네, 그런 내용입니다. Air Supply의 All Out of Love, Carly Simon, Nobody Does It Better, 로넌 하디만의 곡, featuring 레슬리 다우단의 노래 Heaven,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왔는데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난 하디만의 음악, 레슬리 다우달의 목소리 Heaven, 그리고 칼리 사이먼 Nobody Does It Better, Air Supply, All Out of Love였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6539님이군요. 안녕하세요 백디. 저 요즘 매일 걸어서 출근 전에 카페에 들러요. 커피 마시며 백디 방송 듣고 애들 수업하러 갑니다. 오늘도 시원한 카페에서 뜨거운 카푸치노 마시며 책도 읽고 백디가 틀어주는 노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 선생님이시군요. 5720님, 백천영님, 저 지금 수영장 가요. 1년 12달 입장료 없고 레인도 길어서 턴 없이 3.8km를 갈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대부도 붙은 섬 구봉도로 바다 수영 갑니다. 오, 오늘 같이 입수하는 동료는 저 포함 7명입니다. 2시 입수해요. 부럽죠? 응원해 주세요. 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수영을 잘 못합니다. 어우, 바다에서 몇 킬로를 어떻게 가요? 100m도 못 갑니다. 네. 조심하세요. 상어가 나타날 수도. 아, 그러니까 늘 그런 상상을 해요. 미안합니다. Take That의 Everything Changes 준비합니다. 90년대 아주 예쁨 받은 영국 보이그룹이죠. Take That. 그때 멤버였던 사람 중에 지금은 영국 대표 가수가 된 로비 윌리엄스가 있죠. 모든 게 변해도 넌 변하지 않아. 우린 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매일매일 널 생각한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약속을 하는 노래입니다. Take That, Everything Changes.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벌써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임백천의 백뮤직 금요일 2부에는요. 야자 타임 아니죠. 반말 타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모두 지금부터는 반말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아이슬란드 출신 밴드예요. Of Monsters and Men이라는 밴드의 Little Talks 준비합니다. 이 텅 빈 집에 있는 게 싫어요. 이런 가사로 시작해요. 우린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그냥 여기 있어주세요. 이런 얘기로 끝나고요. Of Monsters and Men의 Little Talks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춘천 등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이 31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점총 한창 나들목에서 문경세제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진남터널 부근에는 승용차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대전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고요. 반대 서울 방향 남사진이에서 오산까지 정체인데 5차로에서 진행되는 작업 때문입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리고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 안산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 있는 이야기와

0: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1: 소!
0: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1: 로우!
0: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인백션의 백뮤직 6월 19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곡은 영국 밴드예요. 컬처 클럽의 카마 카멜레온이었습니다. 파격의 아이콘이었죠. 보이 조지가 이끄는 밴드였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는 그 카멜레온처럼 변덕이 아주 심하고 진실하지 않은 연인한테 당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으면 사랑이 참 쉬웠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노래입니다. 컬처 클럽 카마 카멜레온이었어요.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되면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버려. 네가 해, 네가. 네. 잠시 후 시작하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코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주문이랄까요? 자, 이 얘기 듣고 싶은 분들은 사연 주세요. 여러분들 속에 쌓인 얘기 또 스트레스 받았던 일 일로 바치면 됩니다. 우선 DJ 천이 이름부터 이렇게 편하게 불러보세요.
1: 백천아, 백천아, 백천아.
0: 이렇게요.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요.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 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톤업 패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6: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오타!
1: 다정도 병이라고 해야 되냐? 너무 배려심 많고 다정해서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 있지. 예를 들자면 약속 장소에 나가고 있잖아? 전화가 온다. 벨렐렐레. 야, 출발했어? 너 지금 어느 쪽으로 오냐? 을지로 막히니까 조금 서둘러 나와. 야, 나도 내가 알아서 갈 수 있거든. 약속 끝나고 집에 오면 또 톡 오지. 나 잘 도착했어. 너도 잘 들어갔지? 나는 잘 도착했다는 문자 없으면 섭섭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아, 이게 정말로 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는데 부담스럽잖아. 어? 또 그런 사람들 경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줘, 이런 마음이잖아. 근데 사람마다 그 습도 아이디 다르잖아. 어떻게 그걸 다 맞추냐. 적당히 선 그어주고 그래도 답답하면 여기서 풀어.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좀.

외라 제발 내가 수만 번 얘기했잖아. 번호 나간다. 문자 번호 샵 1061.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야. 그리고 더 말 안 해도 알지. 콩에서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돼. 들락날락하면서 사연 마음껏 써도 되니까 콩 많이 이용해. 너도 콩 깔 수 있어. 타이어 크루즈라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노래인데 Break Your Heart라는 노래야. 나는 악해. 태어날 때부터 악했어. 뼛속까지 악해. 난 네 마음을 산산조각 낼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 이게 뭐야. 너 잘났어 정말.

0: 여긴 어디? 에브리바디. 그렇지.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야. 우리가 이 코너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만큼 반말 코너가 어울리는 사람이 없대. 이게 뭔 뜻이냐? 만만해 보인다는 거야? 아니다. 평소에 내가 워낙 젠틀하고 깍듯하고 경호 발라 보이는 사람이 반말하니까 더 재밌단 얘기지? 그렇게 믿을게. 앞으로도 더 되바라지게 잘해볼게. 이 윤태구나. 백천아, 아내가 도시락 싸줬는데 밥에 완두콩으로 하트 모양을 해놨다. 결혼 40년 만에 이런 일 처음인데 너무 당황스러워. 윤태야, 아들 거하고 바뀌었어. 전화해봐. 네 거 아니야 그거. 2088. 백천아, 나 지금 딸 집에서 손자랑 듣고 있거든. 근데 우리 딸이 손자한테 그런다. 재훈아, 할머니가 좋아하는 백천 아저씨 나온다. 너는 좋겠다. 8개월 아가한테 아저씨 소리 들었어. 최연소구나. 8개월이면. 윤성자. 백천아, 우리 딸이 대학 졸업 후에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방에서 공부 중이야. 어우, 열공하는구나. 내가 힘들지? 나와서 뭐 좀 먹어가면서 쉬엄쉬엄 해 했더니 안 된대. 왜 안 돼? 물었더니 친구랑 게임 중이라고 못 나간대. 나는 공부하는 줄 알고 주스 갈아서 앞에 놔줬는데 다시 가져와야겠지? 성자야, 걔네들 앉아있잖아. 대개 게임 아니면 다른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공부한다고 그냥 생각해. 네가 그래야 편한 거야. 1681. 백천아, 여기 경북 영덕 복숭아 농장인데 온 가족이 신비복숭아 따고 있어. 어 그래, 신비복숭아 지난번에 누가 사진 보여줘서 봤어. 옆 농장에서 직접 담근 식혜 도토리묵을 가져다 줬는데 김태봉 할아버지가 목이 마른 나머지 식혜를 벌컥벌컥 반 넘게 마셨거든. 그걸 본 판정순 할머니가 저 인간은 젊을 때도 치만 알더니 늙어서도 하나도 안 변하네. 이 말 한마디로 지금 불이 붙어서 복숭아 수확은 뒷전이고 분위기가 시베리아 벌판이다. 백천아, 네가 김태봉 할아버지 보고 먼저 사과 좀 하라고 전해줘. 야, 근데 이름이 좀 웃긴다. 김태봉 할아버지, 그 판정순 할머니가 판정순 하셨어요. 사과하세요. 김진희씨. 백천아, 남편이랑 주말에 뭐하고 놀까 고민하다가 뭐하고 싶어? 물었더니 남편이 나 토요일 낚시 가는데 동료들이랑 이런다. 하, 필요없는 물건 버리라는 말이 생각나서 이 인간한테 말하려다가 뭐라도 잡아오면 어쩌나 싶어 참았어. 뭘 잡아오겠냐. 빈손으로 오지 당연히. 걔네들 좋은 거 잡잖아. 거기서 바로 헤쳐먹는다고. 너한테 오질 않아요. 진이야, 다음부터는 버려. 집에 쓸데없는 거. 8290. 백천아, 나 소개팅했어. 내가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웃겨도 줬거든. 그리고 애프터 연락했는데 그 남자가 답이 없어. 전화번호 잘못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아니, 얻어먹지나 말지. 아깝다, 그지? 잊어버려. 7369. 백천아, 아, 백떠나? 너 지금 귀여운 척 하는 거지? 백떠나, 우리 남편이 3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고 오늘부터 집에 있다. 백천이, 네가 우리 남편 우울증 오기 전에 일자리 좀 알아봐 줘라. 아니면 거기 백천이 네 옆자리에 좀 앉혀놔줘. 알았지? 한시가 급해. 아, 소방관이구나. 내가 자주 열받는데 옆에 나랑 같이 일할까 진짜? 강정훈. 백천아,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냐? 한 살 두 살 금방금방이야. 이러다 금방 죽겠어. 정훈아, 걱정하지 마. 너는 아주 오래 살 거야. 이번엔 누구냐? 순영이구나. 신순영, 들어와.
1: 백천아, 아, 내가 하도 이것저것 근심도 있고 답답해서 어제 점을 보러 갔거든.
0: 그래?
1: 내가 40 후반 이후로 돈 뽀겠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어서.
0: 야, 좀 빨리 얘기해.
1: 그걸 물어봤거든. 근데 돈 뽀가 없대.
0: 없대?
1: 근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 우리 남편도 돈 뽀게 없대. 이 인간이
0: 야 마이크에 콧바람 소리 너무 들어간다 너.
1: 백천아. 나 먹여 살려줄 수 있니?
0: 뭔 얘기야 너 지금.
1: 백천이가 위로 좀 해줘.
0: 똑당하구나 순영이가. 야 너 우는 거 아니지? 우는 줄 알았어. 이게 중간에 또 웃네. 그러니까 마흔 후반부터 돈복 터진다 그 말만 믿고 살았는데 돈복 없는데요 이 얘기 들은 거잖아. 이거 완전 뒤통수지. 근데 그거 전 보는 사람들이 늘 하는 레퍼토리야. 마흔 이후에 뭐 관운이 있다는 둥 뭐 말년에 돈이 온다는 둥 뭐 문서를 잡으면 뭐 잘 된다는 둥. 야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 잡으면 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오후 3시에 돈복 들어와? 이런 얘기하는 점쟁이는 없잖아. 맨날 말년이 좋대요. 왜? 당장 확인은 안 되니까. 그래서 20대 때 그 소리 듣고 나이 먹기 기다렸는데 40 됐는데도 뭐가 없어. 그럼 화나서 따지고 싶은데 이미 점집이 없어졌지. 환불도 못 받지. AS도 못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돈복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알지? 생활력이잖아. 갑자기 크게 아프지 않고 뭐 크게 사기 안 당하고 그럼 된 거야. 그러니까 점 이런 거 싹 잊어버려. 어? 똑당히 하지 마. 알았지? 버니엠 노래 이어지고 있다. 써니. 이 노래 니네 좋아하지. 써니 널 만나기 전에 내 삶은 비로 가득했는데 니 덕에 삶이 밝아졌어. 내가 찾던 사람은 바로 너인 것 같아. 들어.

써니에 이어진다. 미국의 레전드 자매 그룹이지 더 포인터 시스터즈의 출신이지 보니 포인터의 노래야. Heaven must have sent you란 노래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찬사야. 하늘이 당신을 나한테 보내준 게 분명해 분명해 이런 노래야. 들어.

0: 백천아.
1: 배주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1: 배주라.
0: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주라.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따랑아,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야, 날 더운데 우리 따랑이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덥다고 찬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야 하니까 조심하고, 이 삼촌이 항상 걱정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야, 그리고 니네 음성 사연 말이야. 보내주는 건 좋은데 음성 녹음해놓고 들어보지도 않고 올리는 애들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파일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잖아. 열리질 않아. 그래놓고 지금 내 목소리 언제 나와 기다리는 애들 있을 텐데 우리가 안 내보내는 거 아니다. 그 게시물에다가 댓글 달아놨으니까 확인하고 파일을 좀 새로 올려. 신선영이구나. 백천아, 우리 오래오래 반말 코너 하자. 지구의 종말이 와도 백천이 너는 반말 코너로 종말을 맞이하자. 그래 선영아, 아주 좋은 얘기야. 우리 같이 종말을 맞자. 0826 백천아, 나 보청기 좀 사줘. 아니 세상에, 며칠 전에 길 가는데 9살쯤 돼 보이는 여자애가 전화로 흥남부두 앞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신기해서 엄마한테 어머 애기가 흥남부두를 다 하네 했더니 엄마가 귀 좀 파래. 흥남부두가 아니고 횡단보도 앞이라고 얘기했대. 엄마랑 나랑 둘이 너무 웃겨서 길에 주저앉 울었다. 흥남부두 바람찬 흥남부두. 니네 이 노래 아니? 이 노래 혹시 알면 대장 내시경 예약해. 옛날 노래거든. 윤미하구나. 백천아, 나 셀카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더니 남편한테 전화 왔다. 짜증나는 사진 좀 보내지 말. 이거 내 얼굴이 짜증난다는 거니? 어, 그렇지. 네 얼굴이 짜증난다는 거지. 그럼 누구 얼굴이 짜증나겠니? 생각을 해봐. 김화영이구나. 백천아, 대학생

아들이 목걸이를 가져와서는 혼자 고리 채우기 힘들다고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귀찮아서 목걸이도 안 하고 사는데 아들 목걸이를 채워주다니 어이가 없다.

0: 코도 안 섞게 하고 있거든. 오, 너 효자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엄마가 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알려주는 줄 아는데 또 아빠가 와서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오는데 스트레스가 올라온다. 나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아니 두 분이 일단 합의를, 너 일단 쉬어. 두 사람이 합의를 보라 그래. 어? 이선희, 백천아, 6살 된 우리 조카가 나한테 왜 혼자 사냐고 묻길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했더니 조카가 뭐란 줄 아니? 한숨을 푹 쉬더니 불쌍해. 나 안 불쌍하거든. 야 너 선희야 불쌍해 진짜. 안귀영, 백천아, 좀 전에 자전거 바람 넣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구멍이 잘 안 맞았네. 그 공기 쉽게 넣으려면 이렇게 해봐 하면서 바퀴를 직접 돌려주면서 참견해. 제2의 잔소리 여왕 우리 엄마 같아. 참 정이 넘친 우리 동네. 네가 그러니까 좀 제대로 넣어야지. 그 할머니가 가르쳐주는데 왜 그래. 너 그 할아버지 오면 헤헤 그렇게 넣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다고 하니까 빨리 자리를 떠야 돼 너는. 구민재구나. 백천아, 대학교 3학년 씨름하는 아들이 친구 5명이랑 집으로 4박 5일 여행. 이거 어떡하냐 이거. 5명이 다 씨름부 친구야. 우리 집 냉장고 다 털릴 것 같은데 우리 아들한테 하루만 있다 가라고 좀 전해줘라. 지금부터 카드가 울고 있다. 너 지금 이거 냉장고 걱정할 게 아니야. 얼른 이사 가든지. 너 걔네들 완전 거덜래. 큰일 났다 진짜. 아유 어떡하면 좋니. 이번엔 누구냐? 혜정이구나. 양혜정, 너는 왜?
1: 백천아, 나 인천 감단 신도시에 사는 양혜정이야.
0: 너도 빨리 좀 얘기해라.
1: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0: 뭔데?
1: 너는 왜 내 문자는 안 읽어줘? 나는 네 방송을 매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야. 너 계속 나 문자 안 읽어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사 간다. 알았지? 제발 부탁해. 꼭 좀 읽어줘라.
0: 야 혜정아, 너 지금 화내려다가 참은 것 같아 그지? 처음에 나 할 말 있어 이러면서 무섭게 시작해서 부탁했네. 부탁으로 끝났어. 그래 잘 참았다. 근데 이제부터 반전이다. 내 반격 들어간다. 야 너야말로 사연 보냈으면 방송을 좀 들어. 몇 달 전에 네 음성 사연 나갔거든. 너만 안 들었어요. 너만. 어떻게 하냐고? 피자 콜라 세트 받아놓고 당첨 확인 글을 안 썼더라고. 그러니까 사연 나가는 건 모르는 거지. 아니 정성 들여서 사연 쓰고 녹음하고 그래놓고 왜 듣질 않냐고. 아무튼 혜정이 네 선물은 등록 기간 지났어. 이게 날아갔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것도 안 듣고 또 소개 안 해준다 그러면 진짜 안 돼. 오늘 선물은 잊지 말고 찾아가고. 야 혜정이 사연 나오니까 기분 좋지. 노래도 기분 좋아지는 곡으로 내가 지금부터 틀어줄게. 얘가 아프리카 음악을 세계에 알린 세네간 출신의 월드뮤직 거장이야. 유순두루가 노래하는 오블라디 오블라다. 비투스 명곡이지.

야, 월드뮤직 괜찮지? 또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 유순두루의 오블라디 오블라다야. 자, 이어지는 음악은 칸츄리 팝의 여왕이지, 샤니아 트레인의 I'm Gonna Get At Good이란 노래야. 마음에 든 상대한테 난 널 잡을 거야, 그리고 널 사랑할 거고 너도 날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고백성이야. 들어.

6370이구나. 백천아, 내가 끙끙 앓다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을 했어. 그런데 그 오빠가 자기는 얼굴 본다며 나보고 너무 미안하대. 아우, 그런 인간이 있냐 세상에. 그럼 그렇게 얘기해. 나도 얼굴 보는데 이번만은 그냥 이번만은 내가 고백했거든. 알았어, 그렇게 6305. 백천아, 아내가 요즘 절약한다더니 택배가 하루에 하나씩은 꼭 온다. 내가 또 사서 물어보면 이거 원래 필요했던 거야 이래. 근데 택배 상자 뜯어보면 비슷한 색 티셔츠, 비슷한 모양 가방이야. 어제는 옷장 정리한다더니 새 옷 넣을 자리를 만드는 거였더라. 중요한 건 카드값은 내가 낸다. 그럼 네가 내지 누가 내냐. 다 필요한 거야. 그럼 그게 다 계절 바뀔 때마다 다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4181. 백천아, 1년 넘게 휴직한 직원이 있는데 제일 편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발령 내준대. 이유인즉 받아주는 부서가 없대. 나는 회사일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에 우울증까지 와도 병가도 못 내고 일하는데 말이야. 나도 이제부터 세치 염색 안 하고 약도 한 봉지씩 떨어뜨리면서 다녀야 할까 봐. 억울해. 야, 건강한 게 최고지. 왜 그래? 그 열심히 일하는 네가 더 폼나는 거야. 괜찮아. 4862. 백천아, 나 퇴직한 지 한 달 됐는데 벌써부터 아내가 눈치 준다. 밥 맛있어? 맛있냐고 자꾸 물어봐. 30년 나갔으면 이제 집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눈물 난다. 야, 나도 눈물 난다. 아우 진짜. 밥 맛있어? 맛있냐고. 그럼 얘기해. 이거 반찬이 형 맛없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밥이 왜 이래. 한번 해봐. 그 다음은 책임 못지. 김순금. 백천아, 참외가 있어서 깎아줬더니 남편이 씨가 있어서 싫대. 그래서 씨를 빼고 줬더니 이제 뭔 맛으로 먹냐고. 이걸 그냥. 야, 순금아 참어. 그리고 집에 쓸데없는 거 버려. 다 버려. 그게 빨이야 방구야 도대체. 아니 참, 지가 깎아먹으라고 그래. 그러면은 깎아줘도 그래. 변성민이구나. 백천아, 이게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쿵쿵 따 할 때 앞에서 사람이 임으로 끝내면 대부분 그 다음에 임백천 이런다. 내가 알기론 그래. 넌 알았니? 그럼 너만 몰랐어. 진짜 쿵쿵 따 임백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말 앞둔 평일의 마지막을 반말로 마무리했네요. 여러분의 기대가 점점 커져서 DJ 천이 어깨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드립니다. 전통 감주 세트,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식빵 등등 많아요. 선물 추첨해서 보냅니다.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은 피자, 커피, 콜라 세트 이렇게 3종 세트 드립니다. 음성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휴대폰에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20초 정도 녹음해서 인백천의 백미지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파일을 올려주십시오.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로 찍어도 돼요. 저희가 음성만 뽑았으니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깁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요 하는 글을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듣고 가죠. 엘튼 존 노래인데요. 영국 가수 조 카커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습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1991년에 엘튼 존과 작사가 버니 토핀 그 헌정 앨범에서 리메이크한 거예요. 원곡의 좀 쓸쓸함에다가 조 카커의 블루지한 감정이 더해졌죠.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되죠?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어렵고 힘든 말 같아요. 그런 노래고요. 그리고 미국 밴드 보스턴의 아만다입니다. 아만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향해

0: 소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 오늘 금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고 프로듀서인 프랭키 벨리 그리고 메이즈. 메이즈는 밴드입니다. 프랭키 벨리가 결성한 소울 밴드죠.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널 잊을 수 없어라는 절절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한 곡입니다. 프랭키 벨리와 메이즈의 Can't Get Over You 들으면서 마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이산 쪽으로 남양주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이 구리 나들목부터 남양주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 나들목 호정 2교에서 이 차량터널 중앙까지 7km 정체입니다. 여기에 차량터널 중앙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3982님께서요. 응디, 우리 남편이 이것저것 잘 고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번에는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서 한 대는 옆집 할머니께 드리고 한 대는 친한 언니에게 주고 또 지난 주말에는 선풍기 두 대를 고쳐서 친정엄마 갖다 드리고 왔어요. 우리 남편 대단하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진정한 금손이시네요. 거기다가 따스한 마음씨까지요. 완전 최고 최고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아, 이런 금손 반짝이 분들과 함께하면 왠지 빛나는 트로트도 고장난 곳 없이 튼튼하게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응디와 함께해 주시겠어요? 천년만년 반짝이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신유성의 멋져부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선풍기를 뚝딱뚝딱 고쳐서 옆집 할머니 깨져드리고 가족들에게 나눠드리고 참 진정한 금손분들 이런 분들 진짜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쵸? 김은경님께서 와우 남편분이 맥가이버 한마디로 남가이버시네요. 남편 맥가이버? 남가이버. 서인아님께서 웅디 우리나라 오늘 대표팀 축구 졌지만 잘 싸웠어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요.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7302님께서 오전에 출근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응원하고 늦은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업무 돌입. 괜찮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다음 주 3차전 가자 라고 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우리에게는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 3차전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파이팅 파이팅. KBS랑 함께 해주시는 거 알죠? 네,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자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아,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눈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2부는 오늘 밀당 얼쑤 퀴즈 풀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4: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박성훈의 살리고였어요. 이윤태님께서 응디 택시 기사인데요. 늦은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응디 목소리가 들려서 반가워서 사연 남겨요. 돼지불백 먹고 있어요.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택시에서도 당연히 106.1 맞춰놓고 계시는 거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건선님께서 양파랑 마늘 캐서 건조 중인데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네요. 비 오기 전에 하우스에 들여놔야 된대서 시골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 혼자 다 알아서 할 것처럼 굴더니 꼭 일을 시키네요.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힌다더니 흙을 묻혀주네요. 에휴. 농사 지으면 혼자 다 알아서 할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남편분 말씀하시는 거죠? 꼭 이러시고 물 안 묻히면 뭐해 흙 묻히는데 에, 그래도 같이 해주세요. 에, 괜히 힘들게 다 해놨는데 비 와가지고 젖으면 못 먹게 되니까. 9252님께서 응디 내일은 언니가 집에 와서 하루 지난 생일을 축하하려고 전복도 사두고 케이크 맛집에서 케이크 사서 대기시켜두었어요. 사랑하는 언니의 생일 축하해주세요. 언니분 생일이구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와 전복을 사두셨어요. 뭐 해드시려고요? 전복으로 또 그 마늘 해가지고 통마늘 해가지고 버터구이 해 먹어도 맛있고 전복 넣고 샐러드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게 드시고요. 아유. 5306님께서 환갑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인생은 60부터라는데 건강하고 즐겁게 아자아자. 요즘은 진짜 나이를 모르겠어요. 너무 다들 동안이시고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요즘은 뭐 아 나 한갑이요 이러는데 예? 뭐

진짜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짜 100세 시대라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인생은 60부터죠. 더 활발하게 즐깁시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천가연의 1등이에요. 김소연의 그대로 멈춰라.

청가연의 1등이에요. 김소연의 그대로 멈춰라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1216님께서 응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답은 인천 엄마다. 더워서 개그 하나 날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개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반제분들 좋아하세요? 이런 개그? 아니 저는 순간 어? 아빠, 왜 엄마지? 이랬는데 인천 앞바다. 에, 크, 똑똑해 똑똑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8호 이사님께서 엄마가 도미를 구웠는데 이상하게 너무 담백했어요. 그래도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먹었죠. 그런데 생선 껍질을 먹으려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 키친타올을 생선이랑 같이 구운 거였어요. 하마터면 키친타올을 생선 껍질인 줄 알고 먹을 뻔했네요. 우리 엄마의 귀여운 실수 덕분에 웃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키친타올이 어떻게 생선이랑 같이 구워진 거지?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생선을 냅뒀다가 그대로 생선을 들어서 구우셨나? 저희 집 키친타올이 약간 누런색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 왜 재활용 하는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런 재질. 노란색. 그게 무슨 먼지가 안 나, 휴지에 있는 그 먼지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쓰는데 그 색깔이 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생선이랑 만약에 같이 구우면 진짜 껍데기처럼 노릿노릿하게 구워진 것처럼 될 것 같아. 아유, 6810님께서 응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1주년 되네요. 32살의 신랑과 처음 형부 소개로 만나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해서 스피드로 임신하고 두 딸 낳아서 키우다 보니 어느새 딸들이 자라서 큰딸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막내딸은 입시생이 되어가고 세월은 참 빨리도 흘러가네요. 늘 말이 없는 신랑과 21년을 살았네요. 함께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겠죠. 늘 지금처럼 물 흐르듯이 살아가렵니다. 응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려요. 되게 짧은 영화를 본 것 같은 6810님의 인생을 되게 짧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32살에 형부 소개로 만나서 와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하고 임신하고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스피드 21주년 와 또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신랑분이 좀 말이 없으신가 봐요. 그쵸? 그러면은 뭐 그래도 뭐 조용하니 좋죠 뭐. 그쵸? 앞으로 더 재밌게 살아가시기 바랄게요. 유소희님께서 오전에 병원 다녀왔어요. 초음파 했는데 다행히 이상 없다네요. 수술 후 병원은 더 무서워졌어요.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봅니다. 잘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그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지만 이렇게 한번 뭐 수술을 큰 수술을 하거나 한번 아파보면 진짜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잘 건강 챙기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화이팅 화이팅. 한윤아님께서 응디 오늘 구내식당에서 모밀이 나왔어요. 유부초밥과 함께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입맛이 없어지는 법인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입맛이 없을 새가 없어요. 여사님들께 커피 하나름 사다 드렸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거기 그 구내식당의 여사님 분들께서 아주 그냥 딱딱 날씨에 맞게 기분에 맞게 맛있는 걸로 해주시나 봐요. 오늘 메밀국수를 또 유부초밥과 함께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겠었어요. 맛있겠네요. 잘 드셨어요? 저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뭐 냉면이나 메밀국수 이런 거 좀 땡기기는 하더라고요. 여사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찬원의 사나이 청춘.

0: 어머머머, 이게 누구야? 응? 진짜 진심? 리얼? 이거 실화라고?
1: 왜 왜? 아 뭐 누구한테 연락했는데 그렇게 놀래? 뭐 예전 뭐 첫사랑한테라도 문자라도 왔나?
0: 대박! 여보 어떻게 알았어? 쟤 귀신이다. 맞아. 내가 예전에 말한 적 있지?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했던 남자 있었다고. 걔한테 지금 문자 왔어. 대박! 자기야 나 이거 읽고 대답해도 돼? 답장해도 돼?
1: 그래. 응. 근데 뭐라고 보냈는데? 용건이 중요하지, 용건이. 어? 어서 읊어봐. 어? 남의 부인한테 이거 뭐라고 보냈는지 나도 궁금하다.
0: 알았어.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어볼게.
2: 미경아, 오랜만이다. 친구들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근데 이번 주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 거 아니? 거기서 오랜만에 얼굴 봤으면 좋겠다. 시간 되면 참석해라.
0: 이렇게 보냈는데?
1: 아, 당신이 지난번에 말했던 그 동창 모임 그게 이번 주였어?
0: 응, 이번 주인데 어떡해? 나 가도 돼? 첫사랑 오는데 나 정말 가도 괜찮겠어?
1: 뭐야? 말하다 말고 어디 가? 하는 거야?
0: 여보, 당신 기분 나쁘면 안 갈게. 어?
1: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방에 가서 카드 가져왔어. 자, 내 카드. 모임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첫사랑이랑 둘이 커피 한 잔도 하고 와. 괜찮아?
0: 어? 진짜? 아니 첫사랑이랑 단둘이 커피 한 잔을 하라고? 당신 진심이야? 아니 막상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 쳐다도 안 보는 거 아니지? 만나고 오라는 거 진짜 진심 맞지?
1: 그렇다니까. 당신 나 몰라. 나 빈말 안 하는 거.
0: 뭐지? 이 말 믿어도 되는 건가? 자기야 나 진짜 초등학교 때 첫사랑 단둘이 만나서 남편이 준 카드로 커피 마시고 와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난 너무너무 헷갈려.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황윤성의 난리부르스였습니다. 오늘은 문미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첫사랑이 연락이 왔어요. 첫사랑이 연락이 와서 동창회에 나오라고 여보 나 가도 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카드를 주면서 첫사랑이랑 커피도 한잔하고 와. 내 카드로. 이거 무슨 일이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분?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의심부터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반짝이분들도 싹 다 의심 중입니다. 김은님께서 쿨한 척 하는 것 같은데. 김두리님께서 나중에 남편도 첫사랑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남편분은 첫사랑에 커피 한잔 한 거 아니에요? 이인희님께서 솔직하게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허락해 준 거니까 만나고 오면 되죠. 맘 편하게 다녀오세요. 맘 편하게 다녀오는 게 되나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7025님께서 어디서 썼나 보려고 카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어디 썼는지 다 이제 내역이 갈 거니까. 아니면 김명원님께서 굉장히 똑똑한 남편이 고단순해 가지 마라 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 약간 그거 있죠. 이소영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눈치코치 최고인 남편. 아내가 모임 나가서 우리 남편이 쏘라고 카드 줬어 하고 자랑하라는 소리네요.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이렇게 카드 주는 멋진 남편이 있다라는 거를 너가 거기 가서 남편 자랑을 해라. 이 얘기 아닐까요? 근데 단둘이 첫사랑이랑 커피 마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심리지? 전미경님께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단둘이 만나는 게 가능할런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남편이 첫사랑이랑 커피를 마신다? 동창회에 가서 둘이서 희희낙낙 거리면서 얘기를 한다? 이거 될 일입니까? 근데 진짜 만나도 되는 걸까요? 만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어떡하나 보자 약간 이런 건가? 그 심리가 무슨 심리지? 나 같으면은 그냥 안 가요. 괜히 진짜 그 굳이 먼지 안 날 곳을 굳이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먼지를 나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원혜진님께서 남편분 지금은 쿨한데 막상 동창회 나가면 잠도 못 자고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은 추억으로 간직하라고 있을 때가 더 좋을 때가 많죠. 맞아요. 첫사랑은 추억으로 간직할 때가 제일 좋은 거죠. 가도 되는 건가 진짜. 근데 대부분 지금 반짝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뭐 이래놓고 남편분 뭐 삐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남편분 이거 뭐 한 달짜리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냥 다녀오세요. 그렇게 다녀오라는데 안 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녀오세요. 뭐 본인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도 좀 그러고 괜히 안 가면은 왜? 다시 좋아질 것 같아서 안 갔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냥 다녀오세요. 쿨하게.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왔다. 오성님께서 근데 그 남자분 연락 내용이 별거 없네요. 쿨하게 다녀오세요. 제 친구는 여자친구를 동창회 데려다주고 모시고 와요. 아 근데 저는 동창회 나가는 거 그닥 그렇게 살갑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동창회 간다 그러면 절대로 못 보낼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동창회를 못 나갑니다. 서로. 예. 동창회 나가는 거 특히나 첫사랑이 있는 동창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안 가고 보내주지도 않고. 아무튼 저기 혹시나 남편 카드로 커피 마시고 오셨으면 피드백 좀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은비트 1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가은의 빛나는 트롯 또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죠. 전유진의 가요가요, 김다연의 굿샷.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영.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2: 토익은 해커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반짝반짝
1: 빛나게 은빛나게
0: 은빛나게
2: 당신을 생각
1: 0006님께서요. 저는 주말 부부라 일주일 근무하고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응디 목소리 너무 발랄하고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수고하셨습니다. 에, 오늘 집으로 가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미소가은님께서 날이 덥다고 찬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오이냉국, 동치미국수, 얼음물이요. 배탈이 났는지 기운이 없어서 약 먹고 누워서 듣고 있네요. 하, 이게 덥다고 계속 찬 거 많이 드시면 진짜 배탈 나요. 이 어린애들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갑자기 너무 차가운 걸 먹거나 계속 차가운 것만 먹고 이러면 배탈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배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진시몬의 너나나나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 5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5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주춤하고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0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둔대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군포 나들목부터 둔대 분기점 까지 짧게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태인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김희재의 짠짠짠이었습니다. 8540님께서 응디 아내와 서로 염색해주게 하는데 아내는 꼼꼼하게 잘해주는데 저는 어렵네요. 알콩달콩 티격태격 염색을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해주는 재미가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신랑 새치 염색 제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날이 되면 긴장돼요. 혹시나 이게 귀에 묻혀가지고 시커멓게 되면은 또 혼날까봐. 엄청 꼼꼼하게 그 남자 머리가 구렛나루 있는 부분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흰머리 이렇게 나면 꼼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소한 재미가 또 있죠. 유현숙님께서 요즘 회사를 쉬고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신랑 도와주러 나왔어요.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아직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네요. 남편이 장판 시공기사예요. 올해 6학년 2반인데 허리도 못 펴고 이런 모습 보니 짠해요. 저는 그냥 바닥만 쓸어주는데도 힘듭니다. 자기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내 투정도 받아줘서 고마워요. 얼른 끝내고 삼겹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합시다.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어요. 에이, 맞아요. 직접 나가서 우리 남편 일하는 모습 보면은 힘들었겠네 하면서 짠하기도 하고 그죠? 오늘 끝나고 두 분 맛있게 드시고 푹 쉬세요. 자,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밀당 얼쑤 퀴즈 시작합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응원으로 하나 된 우리 오후에는 퀴즈로 뭉쳐봅시다. 불금엔 퀴즈죠. 응규와 함께 즐겨볼게요. 밀당 얼쑤 퀴즈.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예요. 얼쑤 퀴즈 내드릴 겁니다. 반짝이 김진아님께서요, 응디 오전부터 축구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서 기운이 없어요. 근데 밀당 얼쑤 퀴즈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힘내봐야죠. 오늘은 정답 성공은 물론이고요, 선물 당첨까지 가자 라고 해주셨어요. 오전부터 응원하느라고 기운 많이 쓰셨죠? 그 기운 저희가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면 기분 좋아서 바로 그냥 에너지 충전이 되거든요. 자, 바로 얼쑤 퀴즈 시작합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예부터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여겼어요. 단오에는 청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요, 씨름을 즐기기도 하며 여자들은 이것을 타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놀이터에 가면 이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기둥에 줄 두 개를 매달고 그 사이에 발판에 앉거나 서서 탈 수 있는 것. 뒤에서 누가 밀어줘도 신나게 즐길 수 있고요,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 더 높이 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이것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어요. 1번 시소, 2번 그네, 3번 미끄럼틀.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오늘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나가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조승구의 나그네, 나훈아의 인생길, 나그네길.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승구의 나그네, 나훈아의 인생길, 나그네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단오에는 창풍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 씨름을 즐기기도 하며 여자들은 이것을 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기둥에 줄 두 개를 매달고 그 사이 발판에 앉거나 서서 탈 수 있는 건데요. 다음 중 이것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고요. 보기도 있었습니다. 1번 시소, 2번 그네, 3번 미끄럼틀. 아, 4785님께서 5번 봅슬레이. 봅슬레이요? 4561님께서 춘향이. 아, 춘향이가 생각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5455님께서 초등학교 동창생 5명이 함께 듣는데 당첨되는 사람이 저녁사기 내기 했어요. 당첨되는 사람이 저녁사기 내기? 당첨이 되면은 저녁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굉장히 특이한 내기인데 정답 맞춰주셨어요. 5455님 오늘 저녁 사셔야 될 것 같아요. 3467님께서 가끔 아들하고 아파트 놀이터에 가는데요. 나이 들어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멀미 나더라고요. 아, 인정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놀이터 지나가다가 한번 타보면 멀미 나더라고요. 7618님께서 여기는 강릉입니다. 단오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전통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지역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체험과 볼거리 많으니까 구경 오셔요. 아유, 정답 맞춰주셨어요. 4988님께서 이도령이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에 반했다는데 36살 우리 딸 그네라도 태워야 누가 채갈란가? 그러니까 근데 그네를 문제는 그걸 태우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 타는 건 누가 봐야지. 누가 봐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2번 그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또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합니다.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 곡을 딱 1초 들려드립니다. 반짝이 7753님께서 안녕하세요 은디, 저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서 경비를 서면서 퀴즈와 함께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7753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의도 KBS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DJ 은디거든요. 빨리 맞히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힌트 드릴게요. 자, 1초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1초 힌트 주세요. 자, 2초 힌트 바로 갈게요. 2초 힌트 주세요. 어? 자, 2초 힌트에서 괜찮은 게 걸려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기차 나가는 거, 이거 기차 소리. 이런 거 곡 몇 개 없거든요. 기차 소리 나는 곡. 유명한 게,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하, 솔직히 1차 힌트에서 바로 맞히시는 분 지금 떴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지금 1초 듣고 지금 정답 보내주신 분 계시거든요. 와, 2초 힌트 들어봤으니까 이제 3초, 저기 김선정님께서 푹 이러는데 이거 무슨 의미예요? 푹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어서 어이가 없어서 푹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쉬운 걸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좋습니다. 3초 힌트 있어요. 3초 힌트 주세요. 어? 여러분, 저희가 솔직히 기차 소리 나는 거 뭐 많습니다. 진선 선배님의 안동역에서도 있고, 지금 뭐 기차 소리 나는 거 굉장히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거, 우리가 아는 기차 소리 중에 제일 유명한 거, 거기다가 B로 시작하는 거 뭘까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그 제목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또 오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예상한 대로, 예, 약간 그 깎인 청바지랑 비슷한 그 느낌으로 또 오답을 보내주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이거 그 성대모사로 여러분들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가사 일부분을 성대모사로 들려드립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너무 똑같은데? 역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씨. 견우야 미안해 미안해. 어, 윤동근 님께서 호남선. 아니 그러니까요. 어, 구문선 님께서 칙칙폭폭.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호남선 칙칙폭폭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답을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정답 맞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힌트곡 듣고요. 정답 발표할게요. 신혜성의 향수의 남행열차,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혜성의 향수의 남행열차, 장윤정의 목포행 오한행열차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 4단계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견해야 미안해 이거 성대모사 했더니 4475님께서 아 오늘은 귀신 성대모사구나.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전지현 씨요. 박영웅님께서 응대 왜 울어요? 아니 우는 게 아니라 견해야 미안해 이거 성대모사. 9930님께서 라우나 고향역. 고향역이요? 권혜영님께서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정답을 외치셨어요. 아우 노래방 가고 싶다. 오 정답 성공하셨습니다. 뱃살꽁꽁님께서 노래방 가면 팔순의 시아버님과 탬버린 치면서 늘 부르는 애창곡이에요. 와 역시 그쵸 탬버린 또 빠질 수 없죠 이 노래는. 정답 맞춰주셨어요. 0607님께서 응디 천안에 사는 제이 엄마입니다. 선물이 미니 도넛이라기에 조퇴하고 퇴근길에 차 잠깐 세우고 퀴즈 참여합니다. 미니 도넛 드시고 싶으세요? 아유 정답 맞춰주셨어요. 정하정님께서 기차 타고 남친 면회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잘 사니? 남친은 또 군대를 또 보내셨어요. 아 하셨어요. 군대를 보내셨어요. 이 또 열차를 타고 군대 면회 가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남친 보러 가. 잘 사니? 정답 맞춰주셨어요. 자 그럼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바로 김수희의 남행열차였습니다.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 노래는 뭐 언제 들어도 신나고 재밌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김수희의 남행열차 들려드리고 저는 드라이브 트로키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김수희의 남행열차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짝이 신은주님께서요. 응디 이 퀴즈를 오래 참여하다 보니 드디어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정답 맞췄거든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 근데 사실 저는 귀가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근데 소나무 반짝이 분께서 귀가 열렸다고 하시니까 그만큼 또 기쁜 게 없네요. 저도 분발해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드라이브 트루 퀴즈 1단계 힌트 나갑니다. 이거 봐. 나는 귀가 언제 열려요? 어디 은주님 지금 들으셨어요? 이번에도? 이거 뭐든 1단계 힌트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이 드라이브 트루 퀴즈는 길게 들리긴 하는데 이 차가 너무 시끄럽게 달려 옆에 너무 쌩쌩 막 달리니까 뭐 끝에만 이렇게 들려가지고 뭘 알 수가 있나 모르시겠죠 여러분도. 괜찮아요. 2단계 힌트가 있습니다. 2단계 힌트 주세요. 와 이거 지금 이거 1단계 힌트 듣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와 맞히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2단계 힌트에서는 들렸죠 여러분. 와 이거는 뭐 1단계에서 맞추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 퀴즈 좀 맞히시는 분이다. 자 그래도 나는 2단계 힌트를 들어도 모르겠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은영님께서 빨리 합시다. 쉬는 시간 끝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갑니다. 자 성대모사로 힌트 1번의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흑염문어 돌고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 내서 우르네 소리 내요 부르네 행주마 강호도 야이가 아닌가?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힌트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민수연의 진도 아지매.

민수연의 진도 아지매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요. 저 성대모사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똑같이 하려는 욕심 때문에 발음이 하나도 안 들렸나 봐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흥남부도 돌고 돌아! 안 들려요? 흥남부도 돌고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네. 소리내어 울었네! 들리는데? 김현웅님께서 뒷골목으로 따라 들어오라는 것 같은데. 따라와! 뒷골목으로 와! 2958님께서 아 미치겠어요. 웬 차가 그렇게 다닌대요? 차가 좀 많이 다니죠? 0714님께서 자갈치 아줌마! 그쵸. 맞는데 거기서 그 사투리로 조금 바꿔서 해주셔야 돼요. 아, 아까워요. 전라영님께서 저 조금 집중해서 맞춰보고 싶어서 이어폰 착용했어요. 진짜 잘 들려요. 신기해요. 그죠? 이어폰 끼면은 진짜 잘 들려요. 그냥 라디오로 들으시는 것보다 이어폰 끼시면 훨씬 더 잘 들리긴 합니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최영우님께서 새싹 청취자입니다. 제게 당첨의 기회를 주시면 많이 소문낼게요. 정답 맞춰주셨어요. 영우님 진짜로요. 소문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은간의 빛나는 두루 재밌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를 해볼게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요.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였습니다. 자갈치 아줌마 아니고요. 아지매요.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갈치 아지매 들리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곡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듣고 오시죠.

홍현웅님께서요, 자갈치 아줌마한테 깎아주세요 했더니 아줌마가 내 얼굴은 못 깎아도 생선값은 깎아줄게 예 하셔서 시장이 웃음바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내 얼굴은 못 깎아도 생선값은 깎아줄게 예. 정답 성경하셨어요. 3552님께서 오늘따라 응디 애들같이 진행하시네요. 귀여워요. 제가요? 제가 애들같이 진행했나요? 그랬나요? 어떻게 했지? 아유, 아무튼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노가.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장민호의 으라차차차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연희에서 홍제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7km 정체입니다. 또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는 13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날짜상으로는 6월을 훌쩍 넘겼지만 음력으론 이제 5월 시작이에요. 옛 선조들은 음력 5월 5일인 오늘을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네뛰기를 하고 씨름도 하고 청포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나쁜 기운을 쫓았다는 풍습을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사실은 오늘이 단순히 즐기며 노는 날은 아니에요. 더위와 함께 행여 몸이 상하지 않을까, 올해 여름도 잘 좀 봐주십사 하늘에 부탁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바쁘게 살고 있을 가족들 걱정에 마음 타는, 애가 타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 여름을 우리 모두가 무사히 나가길 저 또한 기원해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6월 19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인디고의 시원한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어요. 이번 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음력으로 5월 5일이자 단오라고 말이죠. 지금이야 에어컨도 있고 뭐 팥빙수도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수두루 빽빽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름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올해도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해주십사라는 뜻으로 이런저런 풍습들이 생겨나게 된 거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다 같이 무사히 잘 나보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 챙기는 마음으로 시원한 간식들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김미정님, 뽀니 언니,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오늘 첫 사연은 위로를 해드려야 하는 사연입니다. 아침부터 둘째랑 크게 한판 싸웠습니다. 싸웠어. 한판 했어. 아 글쎄, 제가 차를 세운 곳이 기억이 안 나서 어? 하고 서 있으니까 짜증을 팍 내더라고요. 아니 왜 매번 주차한 곳을 못 찾아? 학교 늦잖아. 엄마가 네 친구냐고 잔소리를 좀 길게 했더니 저보고 모르는 줄 아세요? 지금 한판 하자는 거야? 어? 다시 생각해도 화나고 속상합니다. 엄마 상처받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어? 지금 한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김미정님? 혼 좀 나야겠네. 혼 좀 나야겠어. 더우니까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어디다 주차했지?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면은 그리고 그곳이 그곳처럼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할 때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또 우리 둘째 분께서도 스트레스가 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과 감정 빨리빨리 분리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설득하려고 그리고 모든 화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조금 두기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미정님이 주신 첫 사연이었습니다. 벌써 금요일인 거 실화입니까? 콩디 실화입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숨 돌릴 틈도 없이 흘러가 버리네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느긋하게 보내길 바라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라라랜드를 꼭 챙겨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8679님 보내주셨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느긋하게 여러분들 보내길 바랍니다. 어머 반가운 목소리 이보님이죠. 라디오 안 듣다가 오랜만에 켰는데 반가움에 피로가 홀라당 날아갔어. 5437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바다 근처에서 일을 한답니다. 퇴근 시간도 이보님과 똑같아요. 6시 대추차를 홀짝이며 함께 해봅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우연히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시고 또 홀라당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02 로비의 신인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감상하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윤성우님이 주셨습니다. 새싹이시네요. 파릇한 새싹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듣는 것만 좋아해서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온 이야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응원합니다. 콩디 파이팅.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셨나 봐. 윤성우님이 문자 주셨어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복님도 새싹입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이분은 또 조용히 듣기만 하셨어. 저도 출첵이라는 걸 한번 해봅니다. 거래처 미팅 갔다가 사장님이 라디오 켜두신 거 듣고 콩디에 그랬죠에 빠져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랬죠. 앞으로도 가끔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백승복님 가끔이라도 이렇게 안부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보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콩디 칼국수 좋아해요? 칼국수 좋아하고 수제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6589님 아침에 서울 와서 일 보고요. 명동 가서 칼국수 한 그릇 하고 경산 집으로 갑니다. 서울역엔 기차를 타는 사람도 많고 내리는 사람도 엄청 많네요. 집으로 가는 길 콩디와 함께 할게요. 6589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촬영할 때 명동 근처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연자들 다 같이 해서 명동 가서 진짜 유명하다는 그 칼국수를 한 그릇 먹었어요. 그 전해주는 보리밥도 너무 맛있었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거 그리고 칼국수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개눈 감추듯 그 칼국수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589님 보내주셨어요. 1745님 콩디 저 지금 너무 웃겨요. 회사에 일이 좀 터져서 한동안 야근을 했었거든요. 이제 좀 한가해져서 사장님이 다들 고생했어 오늘 칼퇴해 칼퇴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 실장님이 뭐라도 주면서 고생했다고 해 하고 버럭버럭 하면서 저희 보너스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야 실장님 대단하시다. 참고로 실장님이 사장님의 아내분이 되신답니다. 꼼짝 말하네요. 꼼짝 말아. 아주 든든합니다. 1745님 보내셨어요. 회사에서 고생한 걸 인정해 주신 거죠. 실장님이. 이 추가머니 획득하고 너무 웃기고 행복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커피 선물 받으실 분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사자의 도, 이정현의 와 이렇게 두 곡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은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고요. 한 주 또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 노래 한 곡 신청할 시간입니다. 불금은 신청곡 퀵 서비스. 오늘도 미녀 배달부 이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배달요, 망고맛, 맛있겠다. 망고맛 컵빙수가 되겠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신청한 노래도 듣고 선물도 받고 두 배의 기쁨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만 썰렁하게 보내주셔도 틀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 날씨에 바뀝니다.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유정석의 질풍가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84님 주셨어요. 힘내야 할 때 이 질풍가도 신청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인천으로 이사하신대요. 콩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에서 인천이면 거리가 꽤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한 방에 큰 거리로 이동을 하시는구나. 장거리 이사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뜻으로 이 노래 또 신청하신 듯해요. 5765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올해 94 대신 아버지를 모시고요. 점심에 추어탕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금요일을 보내는 중입니다. 효도하고 계시네요. 아버지가 웃으시니 저도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노래는 인순이의 아버지 신청해봅니다. 첫 소절부터 뭉클하죠. 6130님 오늘 아버님하고 이쁜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3490님 누나 안녕하세요. 취업 성공해서 일주일 신입 교육 받고요. 회사 차 타고 집 가는 길입니다. 신나는 불금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김동률의 출발 신청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 하신 거 저희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3490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에는 신청곡 퀵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8240님이요. 점심에 열무 비빔밥을 먹었더니 배도 부르고 눈이 무겁습니다. 아, 식곤증이 또 찾아오는 거죠. 노크를 하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고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홍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뽀년이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스타의 Shake It 신청합니다. 들으면 춤이 나오는 노래 불금의 텐션을 끌어올려야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그리고 시스타의 Shake It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춤.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라라랜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1262님 퇴근길에 자취하는 대학생 아들 태우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들이 간만에 한잔 하자는데 요즘 제가 치과 치료로 무려 7개나 발치 중이라 금주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7개요? 불금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보다 더 아쉬워하는 아들의 신청곡을 띄웁니다. 리쌍의 광대 신청하셨고 어여어여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0070님 고딩아이 학원 라이딩 중입니다. 애는 지쳐있고 저만 텐션이 불금이네요. 아이를 위해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슈프림 팀의 그땐 아들의 텐션을 높여주고 싶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2부에도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1부 끝곡이 되겠네요. 남운숙님이요. 불구맨 신청곡 퀵 서비스 박상민의 지중해가 듣고픈 오후에요 콩디 하셨습니다. 파란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들고 봐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지중해 노래 여러분들과 듣고요.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하면서 이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일산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는 10km 어렵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조남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이 3번 나들목에서 조남분기점까지 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시흥 요금소에서 중동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5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는 7km 정체, 노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더 지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이수경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김포에 사는 애청자 이수경이에요. 저는 매일 차 안에서 라라랜드를 듣는답니다. 이 시간이 딱 우리 딸내미가 학교하는 시간이거든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가 차에 타면 간식 챙겨주고 바로 학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집, 학교, 집, 학원을 픽업하는 인생이지만 딸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아이 위주로 하루를 살다 보면 아, 나 지금 뭐하고 있나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다 보면 또 금방 괜찮아져요. 신기하죠? 오늘도 엄마인 저는 신나게 라이딩하면서 언니와 행복한 오후를 만들어 볼게요. 감사해요. 뽀니 언니 사랑합니다.

0: 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이수경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 듣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 하니 다행입니다. 이수경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라라랜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2부에도요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망고맛 컵빙수 20개 챙겨왔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의 제목,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전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선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god의 Friday Night 같습니다. 5063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사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끼임 사고를 당해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입원 치료받고 드디어 답답한 병실에서 2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까지 쉬라고 해서 여유롭게 보내는 중입니다. 불금이라 치킨 사러 갑니다. god의 Friday Night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빨리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지영님, 저는 경산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막내 이모가 포도 농사를 하고 있어서 엄마와 가끔 이모네 포도밭에 놀러를 가곤 합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쉬는 날이 없이 땡볕에서 일하는 이모를 위해 인생 첫 라디오 사연을 작성해봅니다. 오, 아이디어 좋은데요. 오연수 씨에게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모님 성함이 오연수님이신가 봐요. 노래는 조용필의 바운스가 어떨까 합니다 하시면서 이지영님, 이모에게 파이팅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에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우리 이모님, 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농사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8618님, 경기도 광주에서 공항버스 하는 40대 기사인데요. 출발 전에 노래 신청 하나 해봅니다. 출발 전에 언타이틀의 날개 듣고 싶다 하셨어요. 길에 빨간불이 떴습니다. 콩디, 버스에 날개 달고 날아가고 싶어요. 공항버스 운행하고 계시는 40대 기사분께서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1972님, 동생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 시간에 꼭 라라랜드를 듣는다고 해요. 제 휴대폰에 콩도 깔아주고 로그인도 해줬습니다. 아우, 기가 막힌 그런 동생이네요. 앞으로 저도 애청자 할게요. 요즘 푹 빠져있는 노래 IOI의 갑자기 신청해요 하셨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유나님은 남편을 쪼르고 쫄라서 수영장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정말 가기가 싫으네요. 왜요? 가기 싫다 남편한테 말했다가 어마어마하게 혼났습니다. 어휴, 투덜투덜 수영장 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왕 가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레드벨벳의 음파음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음파음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봐.
1: 2088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 참여를 해봅니다. 이 여름 바쁘게 농사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 부부를 위한 신청곡입니다. 시원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고, 1520님, 남친이랑 1주년 되는 날이라 여수로 여행 갑니다. 콩디, 남친이 라라랜드 애청자여서요. 차 타고 드라이브 할 때면 꼭 같이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 자기 희봉이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1주년 축하해 뽕뽕 하시면서 애칭이신가 봐요. 뽕뽕. 두 분 축하드립니다. 1주년. 1520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현경님, 뽀년이 오랜만에 90년대 갬성으로 김현정의 멍이 듣고 싶어요. 사무실에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몰래 춤추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현경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2380님, 김해 천문대 근처 산딸기 밭에서 새들이랑 나무들이랑 다 같이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이야, 새들 그리고 나무들이 라라랜드를 들어주는 날이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라라랜드를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신 거죠.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이상은의 담다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형구님, 라디오 듣는데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급 불현듯 떠올랐나 봐요. 그 친구를 떠올리며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이문세의 소녀 신청하셨습니다. 글쎄요, 누군가에게 문득 불현듯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게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구님이 짧은 문자와 함께 노래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으면은요,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이문세의 소녀.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주말에 뭐해? 약속 있어?
1: 나? 아니 없는데. 주말에 그냥 쉴라고. 왜?
0: 잘됐네. 언니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가는지가 뭐가 중요해. 무조건 가는 거다.
1: 계획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나와 다르게 동생은 늘 이런 식이다. 뭔가를 실행하는데 거침이 없다.
0: 언니 언니 일어나봐. 세수만 하고 옷 입고 나가자.
1: 내가 혹시 몰라서 내비 찍어봤는데 벌써 차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화장은 가면서 차에서 해.
0: 나 먼저 내려가서 차 뺀다.
1: 언니 얼른 타. 우리가 오늘 어디 갈 거냐면 대전 갈 거야. 왜 얼마 전에 TV 보다가 대전에 있는 빵집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데려가 주는 거야. 언니 성격상 이렇게 끌고 가야 따라가지. 아니면 안 갈 거잖아. 그냥 고맙다 해. 빵은 언니가 쏘는 거다.
2: 집순이인 나를 동생이 자꾸 밖으로 끄집어낸다. 귀찮다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동생을 따라 놀다 보면 나한테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
0: 언니 여기 서봐봐. 내가 남는 건 뭐라 그랬지? 사진뿐이라 그랬잖아. 빨리 서봐봐. 웃어. 그럼 찍는다. 이거 봐.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내가 지금 보낼 테니까 SNS 스토리에 올려.
2: 쉽게 웃지 않는 나를 동생이 자꾸만 웃긴다.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오래 머뭇대는 나를 동생이 앞으로 떠밀곤 한다.
0: 언니 왜 또 망설여? 못 고르겠지? 그럼 다 시키자. 뭐 어때? 많이 먹으면 되지.
1: 언니 그거 살 거야?
0: 왜 고민해? 갖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사라고.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 것만 사고 사냐? 한 번씩 생각 없이 지르기도 해야지. 사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질걸? 빨리 사.
2: 나한테 없는 게 동생한테 있어서 가끔은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집콕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언니를 외면하지 않고 지금처럼 자주 집 밖으로 꺼내주길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박재범의 좋아 듣고 왔습니다. 이지희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는데 아주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생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집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에너지도 주고받고 또 이쁜 곳도 많고 힐링할 곳도 참 많습니다. 동생 따라서 그런 힐링 많이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지인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도 제가 좀 가자 하면 잘 따라 나섰으면 좋겠는데 참 집콕 좋아해요. 우리 큰언니도.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SES의 Just a Feeling 준비했고요. Fly to the Sky의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Sea of Love.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488님, 고3 아들이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농구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얼마나 속이 상했나 몰라요. 속이 상했어. 아들아, 중요한 시기에 다쳐서 힘들었지 그래도 힘내자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김해에서 창원으로 나들이 갑니다. 버스 안에서 혼자 즐기는 라라랜드.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군중 속의 비밀 동굴 느낌입니다. 주미숙님 보내주셨어요. 고독이 아니어서 좋네요. 비밀 동굴 같아요. 그리고 6160님, 붉은 말의 해가 어느덧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반이 다 지나갔어. 전국에 계신 말띠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 여름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 저요 하셨습니다. 배 안 아프세요?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진짜 유혹에 못 견디는데, 그래서 먹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아파갖고 더 이상 못 먹겠던데. 근데 이분은 하나씩은 꼭 아이스크림을 섭취한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퍼먹는 걸로 하나 사야겠다고 하시면서 1872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담양에서 9796님 보내주셨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이래요. 정자에서 잠깐 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디와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게 보입니다. 오디, 블루베리 참 몸에 좋은 것들이네요. 농사 풍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48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콩디, 퇴근길에 좋은 노래 들으면서 라라랜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2570님도 콩디 항상 퇴근길에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요, 마을버스 운행하는 애청자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5600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 퇴근 빨리 해서 라라랜드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 생일입니다. 축하를 좀 해주세요, 콩디. 친구 범석이가 누님의 빅팬입니다. 9961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어요.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고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관우의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전해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이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이 반대 공항 쪽은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퇴계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13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은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원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어르신을 보고 젊은이들의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를 기준 삼아서 말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미처 알기 전엔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그 이유와 사정을 알고 나면 새삼 달리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겠네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곡 제가 피처링한 Like June의 Run Together 오늘 첫 곡으로 또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항상 따옴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옴표 이것을 항상 좀 생각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아, 내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오해를 사고 있지는 않나. 저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보여지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오늘 오프닝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르신들 목소리 크고 뭐 어디 뭐 관공서나 뭐 민원 창구나 이런 데서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걸 보면 괜히 싸움하시는 줄 알고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십상인데 잘 안 들려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몇 번 다시 물어보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하는 것도 잘 안 들려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너무 공감이 되고 또 우리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좀 배려를 해야겠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그게 그것뿐은 아니었구나. 더 큰 세상.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고정관념들이 진짜 빙산의 일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의 골 나쁜 쪽에서 감정의 골도 그렇고 뭐 칭찬이나 좋은 쪽에서의 감정도 그렇고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속 내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성에 안 차지만요. 그래도 한 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스테인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식구가 되겠네요. 자, 오늘도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맨날 만나도 늘 궁금한 스드인의 안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함께 나눠봅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이려도 설레는 마음은 변함없는 걸. 이현실님, 야근 중입니다. 아침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다들 짠 것처럼 퇴근할 때쯤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유 정말 화딱지 나서 사무실에 콩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하, 다들 똑같은 거죠. 퇴근할 때쯤 생각나는 건가. 그죠? 일을 미뤄두고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승질이 나지만 매번을 얘기해도 변하진 않네요. 그래서 현실님이 정말 힘든 현실이네요. 정은혜님, 저는 모든 꽃들 중에서 수국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오, 올해 6월은 너무 바빠서 수국을 구경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국 축제로 유명한 태종대, 거제도 이런 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포기는 노노.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요 근처 꽃시장에서 수국 한 단을 사왔습니다. 좋다, 좋아, 하트. 용기 내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면 기분이 나아지지. 그래. 야, 은혜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경현님,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집에 아내와 둘이 있는데요.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표 열무김치 꺼내서 비빔밥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달걀 후라이도 두 개씩 플렉스. 맛있게 비빌게요. 좋죠. 여름에 저도 가급적이면 비빔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반찬에 비벼서 슥슥 참기름 올려가지고 먹으면 뚝딱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괜히 불 앞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비빔밥도 괜찮아요. 그죠?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1: 오빠야. 네.

0: 좋아해.
1: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드라이빙 포인트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0907님은요. 애들 엄마랑 애들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습니다. 인디도 드실래요? 둘이 나눠 먹는 그 쌍흥흥 그건데. 하셨어요. 지금 되게 기분 좋으시다. 아, 되게 자유 남편인데요, 지금. 그죠? 예, 아이스크림 저도 얼마 전에 사 먹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전통의 강호들을 여전히 찾게 됩니다. 새로 나온 제품은 잘 모르겠고요. 예전의 것이 계속 그 아주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예, 아이스크림 통을 열자마자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비비흥 그리고 돼지 행바 그다음에 그 폴하포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몇 개 사왔습니다. 자, 전혜라님. 엄마가 고구마 피자랑 고르곤졸라 피자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반반 포장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실 엄마 생각하니까 제 발걸음도 신이 나요.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아이스크림 살 때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한번 하나씩 드려야지 생각하니까 기분이 확 좋더라고요. 하나 고를 거 두 개 고르게 됐는데 혜라님도 엄마 생각해가지고 좋아하시는 걸로 다 가지고 가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엄마도 아이고 우리 이쁜 내 딸 하면서 좋아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황순영님. 인디 저요 돋보기 안경 맞추러 갑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가지고 세월과 타협하기로 했어요. 예, 아 그때가 왔군요, 그죠? 이게 미루게 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소위 노화를 좀 나아지게 해보고자 좀 늦추고자 어떤 물품을 안경 같은 거 구입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약도 챙겨 먹는 거를 좀 뒤로 미루게 되고 이러는데 결국 하게 될 때. 조금 마음이 헛헛하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 가까운 건 그래도 저희 멤버들보단 잘 보여요. 저희 멤버들은 진짜 너무 우프더라고. 어떡해. 근데 이 시력은 저는 가까운 건 어느 정도는 괜찮아서. 근데 이제 먼 게 안 보여. 먼 게. 어렸을 때처럼. 교통 표지판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전에 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안경 하나 맞췄어요. 진짜 참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답답하고 세상이 우울해. 잘 보세요. 예,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시원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자, 사연 소개된 분들 방금 순영님, 혜란님, 0907님 이 세 분께도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열리는 무인음악 가게에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인음악 가게는요. 파밤! 클래식을 샘플링한 가요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미 잘 알려진 멜로디가 참 가요 속에 이렇게 숨어들어서 새롭게 들리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클래식을 샘플링한 가요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클래식을 샘플링하게 되면 그 곡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되게 그 진입장벽을 낮춰요. 익숙하게 되는 거죠. 처음 듣는 노래인데 편안하다. 흥얼거리고 그 멜로디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친숙하게 되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많이 그렇게 기획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 노래들 보내주세요. 우리는 노래 두 곡 듣고 무인음악 가게 할게요. 0406님이 신청하신 이정과 제이의 눈물로 그리고 조장혁의 러브송.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 음악 가게. 아 바흐, 오 쇼팽, 오 그럼 알지. 솔직히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거든요. 오늘 슬쩍 배워놓자고요. 클래식을 샘플링한 가요 만나봅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 속에

0: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 음악 가게. 오늘은 클래식을 샘플링한 가요 듣고 왔습니다. 다들 너무 익숙하게 또 이미 알고 있는 곡들, 예, 다섯 곡이 흘러나왔네요. 시작은 차디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비발디 사계중 겨울입니다. 예, 이 노래라고 하기가 좀 클래식인데 이 음악은이라고 해야겠죠? 비발디 사계중 겨울을 샘플링한 헤어진 다음 날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한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이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H.O.T.의 빛. 네, 이 노래는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환희의 송가를 샘플링했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Feel My Rhythm 레드벨벳의 노래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지선상의 아리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잘 들렸죠. 그리고 마지막 곡, 우리 스페인들 많이 아시죠? 제가 옛날에 스비트바 퀴즈에서 파리넬리 중 헨델의 날 울게 하소서 요것을 따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샘플링한 플라워의 눈물까지 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셔야 선물 받아갈 수 있습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는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BOC인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

0: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1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네요. 김은서님이 신청하신 SG워너비의 내 사람 함께 들으면서 2부로 얼른 같이 갑시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 퇴근 정체까지 이어지면서 빗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요. 보다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지난달 5월 25일에 나온 정승환 씨의 신곡입니다. 승환 씨의 보컬은요, 늘 감탄하면서 참 좋아하는데, 이번 곡 역시 명불허전이고요. 정승환이 가진 이 섬세한 보컬이요, 이야기의 서사와 한몸이 돼서 비단결처럼 막 흘러가는데, 특히 이 가성과 진성을 넘나들면서 이 감정을 증폭시키는 매력이 아주 돋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한 이번 노래는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하고픈 아주 진솔한 고백이자 또 아름다운 세레나데입니다. 정승환이 전하는 사랑의 감동 함께 하시죠. 마치 오늘처럼.

0: 오늘 인디픽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신곡이었습니다. 예,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결혼식 축가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실제로 뮤직비디오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정승환 씨가 같이 출연해서 찍었고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브 클립을 봐도 결혼식 축가 현장에서 사랑에 축복해주는 사랑을 축복해주는 그런 승환 씨의 모습이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오늘 인디픽으로 선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역시 아름답게 준비되겠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의 장면에서는 오늘 찍어둔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떤 이야기가 이 내 마음에 남았는지 사연으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 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토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아닙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지 니가 허밍한다 홍 홍 홍
1: 스비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요거트 스무디 쿠폰 유스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스비뚜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린의 My Destiny였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곡. 그리고 힌트곡도 연상되시죠? 그 드라마. 아, 기가 막혔는데. 아, 이런 드라마 또 안 나오나 싶죠? 자, 아직까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오늘 정답은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OST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노래. 자, 스피드바 퀴즈로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요. 요거트 스무디 쿠폰 유스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선곡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그럼 그 정답 꼭 듣고 와야죠.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문호님, 가게 오픈으로 한 달 동안 쉬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했더니 아내가 만찬을 준비해줬습니다. 능이백숙 해놨다고 얼른 오래요. 사장님이 마침 일찍 퇴근하라고 하셔서 집에 달려갑니다. 혹시 아내와 전화하는 걸 사장님이 들으셨을까? 아, 너무 좋아하는 우리 문호님 모습을 보고 얼른 일찍 퇴근하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따뜻합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내가 다 알고 체력 보충시켜주시려고 하십니다. 능이백숙, 능이백숙. 아이, 맛있겠는데? 이제 복날이 좀 다가오죠. 카운트다운 해야겠는데. 김보라님, 아, 집에 문들이 약간씩 틀어져 있어서 여닫을 때마다 너무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들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고쳐보려고 했는데요. 손바닥에 물집만 잡히고 문은 그대로입니다. 아, 짜증 두 배. 아, 그래요. 어떤 한 문이 아니라 문들이 다 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고쳐보시려고 했을 때 이게 내 생각과는 잘 안 되는 것이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스스로, 요즘 DIY라고 하죠. DIY, Do it yourself. 내가 직접 부품을 사서 고치려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영상을 보셔서 한 번에 성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라님처럼 손 아프고 결국은 뭐 고치지도 못하고 막 이래버립니다. 아, 근데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막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내일처럼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 나도 고쳐드리고 싶거든. 어떡하지? 아,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제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5044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시스타의 Touch My Body.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8991님이 오늘 점심으로 한 그릇 했습니다 하면서 사진 보내셨는데 잘도 찍어주셨어. 이게 뭔가 가만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수박 절반으로 탁 쪼개서 그 큰 반통을 깔끔하게, 예, 수박의 빨간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싹싹 긁어드시고는 다 드시고, 예, 숟가락 하나를 떡하니 그냥 끝 하면서 놔두셨습니다. 아이고, 점심으로 이 수박을 드셨어요? 점심 드시고 이거 드신 거 아니고요? 예, 아주 시원한 여름의 장면이 아닌가, 아 여름이었다의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8991님 화장실 좀 자주 가셨겠는데. 자, 곽혜경님,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봉사를 하고 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정말 보람된 하루였답니다. 피곤하지만 내일은 저녁 약속이 있는 관계로 운동을 못하니까 하기 싫은 몸을 이끌고 운동 나가려고요. 운동까지 마치면 야 진짜 오늘이 얼마나 더 뿌듯할까요. 하하하. 와, 혜경님도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혜경님 친구라면 아이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얼마나 몸이 고된데, 아이 오늘은 쉬어, 정말 말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정말 아름답고 충분히 6790님께 도움이 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보여지는 이 영월의 풍경, 차박하는 그 곳도 너무 아름답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월에 가서 페스티벌 공연하고 왔거든요. 직접 가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겠다 싶습니다. 힘내십시다. 예. 6553님, 25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 한잔의 여유. 지난날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지는 길인데 자꾸 피식 웃음이 새어나온 걸 보니까 정말 행복한 하루였나 봐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잘하셨어요. 무려 25년 동안입니다. 정말 그리웠던 친구 만났을 때는 참 이야기도 재밌고 소소하고 정말 귀엽지만 나의 그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하는 내 친구가 나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가 그렇게 힘이 됩니다. 아, 그랬던 나구나. 내가 그렇게 밝았구나. 아, 그래. 다시 좀 뭐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도 하고요. 잘하셨습니다. 자주 보고 그렇게 에너지 충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서로서로 그죠?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장면, 하루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수박 한 통 완통 하신 분 반통인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웃었습니까? 그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와, 좋아하는 보컬 그룹들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노을에 붙잡고도,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 VOS의 매일매일.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시간 덕분에 잘 달렸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수영의 꿈에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금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더 답답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은데요. 특히 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도심 진출입 구간은 더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상계교에서 노원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부근 2차로에서 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마성터널에서 북수원까지 15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흑인 아이들도 푸른빛이 된다. 한 흑인 남성의 삶을 그린 영화 문라이트 속 대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름으로 서로를 구분하며 살아가죠. 나이와 세대로 나누고, 성별이나 인종으로 나누고, 직업과 사는 지역으로 나누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정하게 선을 긋기도 하는데요. 그 덧씌워진 껍데기를 한 커플 걷어내고 나면 거기에는 결국 똑같은 사람만이 남습니다. 낮 동안의 무게에 고단해하고 작은 따뜻함의 위로를 받는 나와 꼭 닮은 한 사람. 세상이 그어놓은 선들은 모두 낮의 기억에 두고요. 누구 하나 가르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비추는 이 저녁의 빛 아래서 잠시 머물다 가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톱 로더,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19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성향, 사람은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 참 복잡합니다. 몇 개의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연이 있고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은 이 라디오가 좋은 이유도 누군가 달아놓은 꼬리표나 정보 없이 만날 수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이야기에 웃고 누군가의 사연에 마음이 또 움직이죠. 금요일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붙은 꼬리표를 잠시 떼어놓고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데이빗 게타 피처링 시아 티타늄. 3693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공부하며 드림팝 듣네요. 팝은 들으면서 공부해도 집중력에 지장이 없어서 좋아요. 예. 맞아요. 대부분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니 3693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뭐 가요하고는 좀 다르죠. 가요는 예, 우리말이 들어간 그 곡들을 듣고 있으면 자꾸 막 상상의 나래를 펴요. 예, 추억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이게 또 다른 추억을 막 불러들이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미래에 어떨까 막 뭐 아무튼 생각의 나래를 막 펴니까 예. 예, 판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예. 드림팝은 더 그렇죠. 예, 드림팝은 아주 여러분의 배경음악으로 딱, 예, 설정해 두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표현이 딱히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무슨 공부하십니까? 궁금한데요. 무슨 공부를 하실까? 자격증 공부하시나?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840님, 예, 어제 남편이 회식을 했어요. 밤 11시 넘어서 데리러 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리운전해서 오라니까 그건 또 싫다는 거.

거예요. 귀찮아도 택시 타고 갔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대판 싸웠습니다. 제 차는 경차고 남편 차는 SUV여서 운전하면서도 불안해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말 시키고 주정을 해서 차 세우고 버럭했거든요. 남편은 아직까지 삐져 있네요. 이게 삐질 일인가요? 아니, 일단 현실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이 결국에는 택시를 타고 가셨으니까 이게 대리비만큼 나왔겠는데? 아니, 왜 그날따라 다른 때는 대리를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러셨을까? 야, 그래요. 이게 한 번도 또 운전 안 해본 차면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진짜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밤에는 차들이 또 쌩쌩쌩 막 다니거든요. 속도 높여가지고. 무슨 심사안이셨을까요? 그냥 6840님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런 생각, 그냥 보고 싶으셨을까요? 술김에?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대리기사한테는 주정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라기보다는 주정을 해도 그냥 뭐 댓글 피드백이 없거나 뭐 이렇게 저도 몇번 이렇게 대리를 해서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깨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몇 개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몇 개가 생각이 나요. 대화에 이런, 예, 왔다 갔다. 정말 진짜 쓸데없는 걸 제가 그 기사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미쳤지. 막 그런 생각을 막, 예,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근데 이제 아내분한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근데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취중진담이라고. 잘못하면, 예, 쓸데없는 말이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듣기에 진짜 듣지 말아야 되는. 근데 뭔가 좀, 예, 얘기를 하고 좀 싶으셨거나, 예, 좀 외로우셨거나,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밤에, 예,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 대리로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택시까지 타가면서, 예, 데리러 오라고 하신 거는, 그랬으니, 삐지실 만도 하네요. 아니, 대리비 받으셨어요? 그나저나? 예? 어떤 분들은 사연 보내셔가지고, 그 가실 때마다 5만원씩 받는다고 그러시던데, 택시비까지 지불했으면 이거는 5만 원이 아니라 한 7만 원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 먼저 정산하시고, 삐진 거는 조금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미 씨, 예,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 2호가, 이곡 듣고 싶다고 하네요. 벤슨 분의 미스티컬, 매지컬.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듣죠.

벤슨 분 미스티컬 매지컬 홍영미 씨가 신청하셨고요.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였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583님, 이번 여름휴가에는 언니와의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줄이고요. 그리고 끝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년 전에 똑같이 당해놓고 잊어버린 제 잘못이죠. 예. 그럼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예상이 되십니까? 계획돼 있다고 그러세요.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예. 이걸 퀴즈 드릴까? 알아보시면. 자, 아무튼. 아, 비행기 숙소는 잡아놓은 상태고, 이제 나머지 계획을 짜야 하는데,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 저를 분노케 합니다. 여행은 스트레스 풀러가는 건데 왜 가기 전부터 계획을 짜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간다고 했어요. 4년 전에 똑같이 당해놓고 잊어버린 제 잘못이죠.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러셨어요? 1583님. 1583님은 사연상 제2. 언니는 피, 예. 그쵸? 그냥 딱 봐도 그렇죠. 예. 제가 피예요. 계획을 안 짭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정말 진짜 소위 아닌 말로 돌아버리려고 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더 분노한 건 뭐냐면요. 뭐 사진들이 막 있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뭐 어디서 먹은 거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면 진짜 막 분노합니다. 거기 그렇게 좋아해놓고선 그렇게 맛있다고 해놓고선 거기를 기억을 못한다고. 몇 군데 가지도 않았는데. 예. 야. 근데 이거를요. 언니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거예요. 절대 계획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1583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계획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그 큰 거를 좀 던져주세요. 어떤 컨셉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지.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 뭐 어디 가는 뭐 일정, 뭐 어디 뭐 유명한데, 뭐 목적지 이런 거는 정하지 않아도 어떤 컨셉으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예, 요런 거는 좀 정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셔서 같이 다니지 마세요. 예. 일정 저기 짰다고 1583님이 언니한테 강요하지도 마시고 그냥 뭐 한 하루나 이틀은 그냥 프리데이 서로. 예. 요렇게 하셔야지 싸움 안 납니다. 예. 아, 이거 진짜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번 휴가가. 아시겠죠? 언니와의 마지막 휴가. Chainsmokers Closer.

윌슨 필립스 홀드온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548님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쟤를 누가 만나줄까 싶었는데 주변에 마음씨 예쁜 천사가 있었나 봐요. 부디 오래가길.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고마워하시는 마음, 감사해하는 마음. 네, 6548님 마음도 오래가길. 아, 3275님 예전에 시사투나잇 진행하실 때 왕팬이었는데 라디오 진행도 멋지십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스타일이나 뭐나 세월을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예, 아이고 진짜 왕년에 왕팬이셨군요. 예, 벌써 20년 전입니다. 와 진짜 벌써 20년이 됐네요. 세월이 아 예, 세월을 거꾸로 간다고요? 제가 벤자민도 아니고 예 속은 다 이제 예. 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20년 전에 저를 이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때는 저도 꿈도 많고 참, 예. 해맑은 아나운서였는데. 자,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신청하셨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 세일링.

고품격 퀴즈 드림파트림 퀴즈. 미국 건강의학 포털이 추천한 15분 안에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걷기, 종이에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기, 그리고 이것,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힌트, 산타나가 부른 She's Not There는 이 방법으로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부르는 곡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맛이나게 신났대.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맛있는 음식 먹기, 2번 명상하기, 3번 한바탕 울기.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산타나의 She's Not There 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맛있는 음식 먹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토토의 99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빗길에 퇴근 정체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마포대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부터 정체 심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황간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회덕분기점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독산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꽃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번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번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크리스크로스 점프.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빌리 스콰이어, Everybody Wants You. 유인수 씨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도 배송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새벽 5시에 기장에서 초중 고등학교 급식 배송하고 오후에는 떡 배송으로 투잡하고 있는 50대 아버지입니다. 매일 마지막 코스로 인천 서구에서 7시 반에 출발, 하남에 배송 후 10시 이후 본사로 복귀하는 코스인데요. 고속도로 운전이다 보니 사연 보내기는 쉽지 않네요. 예, 투잡을 하다 보니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드림팝 들으면 덜 외롭습니다. 1년 넘게 하루의 마무리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친구 같은 방송 고맙습니다. 아이고,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밤 10시요? 본사로 복귀하시고 그럼 이제 대기 가시면 한 11시? 빨리 가셔도? 하루 6시간도 못 주무시는 거네요? 예? 예, 진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도 이제 더워지는데 운전하시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고속도로 운전이다 보니까 이게, 예, 졸음 운전은 절대 안 되죠. 틈틈이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커피 쿠폰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주말에는 좀 쉬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 아니, 친구를 못 만난다고 그러셔서, 친구분들을. 좀 안타깝네요. 예. 저희 뭐 드림팝 들으시는 건 좋은데, 주말에라도 혹시 또 시간이 좀 되시면 친구분들도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만나세요. 예, 만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셔야 내 마음의 어떤 응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없어지고 완화가 되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인수 씨, 예, 사연 고맙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203님, 예, 면접 결과 예비였던 곳에서 연락이

없어요. 다른 기관에 입사 포기각서도 제출했는데 남은 한 곳 최종 합격을 기대해봅니다. 아, 투 언리미티드 트와일라이트 존 신청해봅니다. 살풀이 하려고요. 다른 기관에 입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신 거면 여기 이제 이곳이 좀 될 거라고 기대를 하셔서 그러신 거나 아니면 그곳은 이제 돼도 안 가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이제 포기각서를 제출을 하셨겠죠. 예. 그래요. 이 공삼님의 취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엮으려고 애를 쓰네. 예. 한계 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203님. 예, 합격 소식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합격하실 겁니다. 예. 뭐, 굳이 살풀이는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투 언리미티드 트와일라이트 존 듣고요. 666 어머까지 두 곡 듣자.

0: haciendo con los brazos. Vamos, amo.
1: Tron Limited, Twilight Zone, 그리고 666의 어머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예, Twilight Zone은 220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예,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721님, 예, 갱년기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살이 많이 빠져서 저체중이 됐어요. 살찌운다는 핑계로 옛날 통닭에 하이볼 홀짝이며 드림팝 듣고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데 함께할 멍메이트들이 없으니 생각보다 맛이 없고 양이 줄지 않네요. 저는 역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좋은 사람인가 봐요.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해야겠어요. 욱하고 성질내도 내 옆에만 있어. 내가 돗닦으며 자기를 이해해줄게. 사랑해. 그래요. 예. 부부가 이렇게 뭐 한쪽이 싫어하는 음식까지도 이렇게 함께 맛있게 먹어주면 아 이게 얼마나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냥 뭐 맛있는 게 없어도 예, 그 시간만으로도 참 좋은데 맛있는 거 예. 함께 할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해지죠. 아유, 저체중이 되셨구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핑크 마티니, 라 솔레다드.

네, 로젠버그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마냥쥐 까르나바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902님, 고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문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드림팝 시간이 저에게는 조용히 음악을 즐기며 인격 수양을 하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옆에서 남편이 자꾸 노래를 따라 불러요. 가사도 모를 뿐더러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면서 괜히 저 방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처단하면 좋을까요? 처단. 같이 놀고 싶으신 거죠. 예. 네.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심심하시니까. 7902님은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2시간 갖고 싶은데 나가시면 안 됩니까? 어디 저기 2시간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셔서 예 들으시면 되잖아요. 따라오실래나? 설마 공공장소에서는 못 부르겠지. 아니 인격 수양하고 좀 조용히 문화생활을 좀 즐기시겠다는데 드림팝으로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시는 걸까? 아, 그 장면이 좀 상상이 되면서 막 가사도 모르는데 막 흥얼흥얼 내시고 음정도 안 맞고 이런 게 너무 상상이 돼요. 아, 예,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7902님 예, 남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으실 거예요. 예. 다 그러시잖아요. 왜 어떤 분은 아니 꼭 드림팝만 들으려고 하면 저기 삑삑삑삑 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신다고. 예. 자, 카페에 가실 시간을 좀 예. 드릴게요. 아,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쿠폰이 있으면 가실 수 있겠죠.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138님 숏폼 중독은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제도 3시간 보다가 정신 차리고 겨우 잠들었네요. 아, 이젠 정말 긴 글을 못 읽겠어요.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잠자리에서는 보시면 안 돼요. 예, 진짜 숙면 방해예요. 진짜. 저도 이거 몇 번, 그러니까 재미가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근데, 야, 진짜 이게 시간이 정말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3시간에서 이제 2시간, 2시간에서 1시간, 예, 1시간에서 이제 안 보시는 걸로. 시간을 딱 정해서 알람을 해놓고 딱 하세요. 예. 3114님이 신청하신 Live Long and Car Falling 듣고요. Paper Lace Love Song.

3114님이 신청하신 르블랑 앤 카 Falling 들었고요. Paper Lace Love Song이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1469님, 최근에 뮤지컬 공연 보러 다니는데 재미를 붙였어요. 제가 지방자라서 오고 가는 기차표, 비행기표 값이랑 어떨 때는 숙소값, 공연 티켓값까지 내면은 통장되네요. 자칫하다가는 패가망신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선별하셔야죠. 예. 아무리 이제 문화생활이 좋다고는 하지만, 예, 이것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이거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선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기차품, 웬만하면 기차. 예, 아시겠죠? 아, 8540님, 제가 일하는 일터는 화성시 양로공단이랍니다. 수출산업 전선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야근 중인데 드림팝으로 에너지 충전합니다. 아우, 야근 중이시구나. 8540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어소플라이의 곡 신청하셨어요. Even the nights are better.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따!

0: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엘튼 존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커다란 글판이 청량한 여름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미국의 대표 시인인 메리 올리버의 시 마지막 날들 중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그랗게 말린 밝은 잎들이 속살거리지 지금이야. 작은 잎사귀가 껍질을 열어 젖히듯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해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건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농산일을 한 곱이 넘겨놓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던 명절 단오입니다. 점점 더위의 기세에 밀려 의욕이 사라지는 시기가 올 텐데요. 그럴 때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쉬듯이 잠시 숨 돌리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 충전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평화와 안녕을 빌어드릴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밤의 공원, 잔나비의 노래로 6월 19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벌써 단어가 왔네요. 사실 뭐 현대사회에서는 단어절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데 예전에는 정말 단어가 큰 명절이었다고 하죠. 거의 설이랑 추석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즐겼대요. 그런 만큼 진짜 이제 여름에 절정을 앞두고 한숨 쉬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불금을 맞이하여 잘 쉬고 계신가요?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이 여름 속에 살아가려면 이번 주말 푹 쉬셔야죠. 0806님, 퇴근길에 동네 단골 꽃집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활짝 핀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어요. 덕분에 지금 저희 집 거실에 꽃향기가 가득하네요. 와, 정말 좋은 사장님입니다. 꽃다발을! 요즘 꽃값도 비싼데 이걸 선물로 주시다니 진짜 자주 가시나 봐요. 근데 이런 정말 평범한 듯한 일상 속에 있는 즐거운 이벤트로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3861님, 저는 매일 아침 7시 전에 일어나 한강 근처 공원을 짧게라도 돌고 피아노도 치고 옵니다. 부지런히 살고 있는 저 자신을 칭찬해 봅니다. 7시 전에 일어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와, 갓생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몸을 또 움직여서 가볍게 운동하고 예술활동을 즐기시니 와, 정말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본받아 볼게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2026년 6월이네요. 날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도전해봐야지 했던 일들, 이제는 더워서 못하겠다는 핑계가 슬슬 올라올 때입니다. 그래서 밤그대에서 2026년 상반기를 정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26 나를 돌아봐. 말 그대로 2026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칭찬해주고 싶은 일, 반성할 일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2026년 하반기 계획부터 일어났으면 하는 일까지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여기 사연 주시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0: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6998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706님 저녁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오이무침이 맛있길래 사장님께 반찬 좀 더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가져다 주셨어요. 아마 바쁘셔서 잊으신 것 같은데 소심해서 다시 갖다 달라고는 말을 못했네요. 이거 되게 흔한 일인데 잘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망설이고 눈치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후자입니다. 참 이럴 때마다 스스로 웃겨요. 아니 큰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까? 그것도 정말 연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7947님 자취생인데요. 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제 자취방에 와요. 거기까진 괜찮은데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는 안 해놓고 그냥 가네요. 친구들아 양심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놓고 가라. 아, 설거지 안 하는 건 진짜 너무했네요. 그러니까 7947님의 방이 아니라 모두의 방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네, 이사 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박은지님, 보통 사내연애는 복사기도 안다고 하지만 저는 예외인가 봐요. 회사 사람들이 제가 솔로인 줄 알아요. 사실 저 5살 연하 후배랑 만나고 있거든요. 자랑도 하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밤그대만 얘기해봅니다. 저 솔로 아니에요. 남자친구 있어요. 어머나 5살 연하요? 은지님 정말 능력자시네요. 근데 이렇게 실명으로 사연 보내도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가명인가요? 그냥 부러워서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BTS의 Fake Love 전해드릴게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불면의 밤이 계속된다.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다. 콧물과 기침의 기세가 너무도 맹렬해서 잠이 스르르 오다가도 멀찍이 달아나 버린다. 잘 먹고 잘 쉬어야 감기가 빨리 나을 텐데 아파서 잠을 못 자니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 와중에도 출근은 해야 되니 혹시나 남에게 피해가 될까 마스크를 낀 채 사람들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밥도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혼자 먹는다. 입맛도 없어서 몇 술 뜨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약을 털어놓는다. 그러고 나면 밤에는 안 오던 잠이 회사 책상에 앉아있을 때야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온다. 마음 같아서는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부장님이 임대리!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장님 자리로 가려는데 갑자기 콜록콜록 기침이 난다. 부장님이 약간 움찔하시더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손짓을 하며 간단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셨다. 그게 아마 화요일쯤이었는데 한 며칠 부장님이 나를 찾지 않으셔서 감기의 유일한 장점을 깨닫게 됐다. 그런데 오늘 부장님이 불쑥 나에게 말을 거셨다. 임대리, 감기가 오래가네?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이었다. 끙끙 앓다 보니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한 주가 지나가긴 했는데 확실히 회복되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건 아마도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몸이 저절로 조건반사 반응을 보인 것도 있겠지만 내일 만나서 몸보신 시켜주겠다며 친구가 뭐 먹고 싶냐는 질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식탐을 드러내는 나 자신을 보니 드디어 지독했던 감기와의 이별이 실감난다. 나 있잖아, 미나리 잔뜩 들어간 칼칼한 샤브샤브도 먹고 싶고 야들야들한 족발에 마늘쌈 크게 싸서 양볼 터지도록 먹고 싶고 시원하고 아삭한 열무 들어간 국수도 후루룩 먹고 싶은데 아, 안되겠다. 오늘 퇴근해서 당장 찬물에 밥 말아서 오징어 젓갈이랑 같이 먹어야지.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롤러코스터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와, 요즘 감기 진짜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픈 와중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 더워서 마스크도 답답하셨을 텐데 말이죠. 주말에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드시고 꼭 기력 회복하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나은 건 아닐 테니까 잠도 푹 주무시고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콩은 무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마야의 진달래꽃 같이 들어요?

YB의 꽃비 217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마야의 진달래꽃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1720님, 전 아직도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먹고 싶어요. 조그만한 도시락 통에 담겨있던 그 도시락 왜 그렇게 맛있던지, 점심시간 되기도 전에 다 먹어치웠던 기억이 있죠. 물론 엄마는 아침마다 제 도시락 싸주시느라 힘드셨겠죠. 정말 그 시절에는 막 두 개씩 도시락 싸기도 했는데 어떻게 어머님들이 그걸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고생스러우셨을 텐데 기적이죠 거의. 저도 가끔 그리워집니다. 그 도시락만의 맛이, 냄새가, 그 기운이 있잖아요. 김혜정님, 최근에 엄마가 동영상 찍는 재미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동영상을 보면서 감상평을 남겨드리기 위해 핸드폰을 놓을 수 없네요. 엄마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는 모습 상상하면 소녀 같은 모습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 이런 거 새로 배우시면 막 어머님 아버님들 열심히, 그리고 과생산 하시잖아요. 재밌어서 막 찍으시고 되게 귀여우세요. 신우이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배우는 것에 조바심이 들고 용기 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네요. 저 이래봬도 군악대 시절에 악기 연주 멋지게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용기가 가득했던 20대의 나 어디 갔니? 나이 들수록 두려운 게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꾸 하던 거, 또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그런 것만 찾게 돼요. 그래도 자꾸 스스로 깨뜨려야죠. 무인님은 이미 느끼셨으니까 이제 깨뜨리실 일만 남았네요. CN블루의 Love,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드립니다. Yeah, CN to the blue, that's right, to the sky high, get 'em high.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이승원의 사랑하나요, 신우영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밤의 길목에서 김세영의 노래 942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어요.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김수철의 못 다핀 꽃 한 송이. 김수철은 1977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젊음의 찬가에서 퀘스천이라는 밴드 멤버로 데뷔했고요. 다음에는 작은 거인이라는 밴드를 결성해 활동했지만 1983년 멤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팀을 떠나면서 해체를 했고 고별 앨범의 형식으로 솔로 1집을 발매했는데요. 이 앨범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이듬해 가수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 역시 김수철 솔로 1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는 잎새, 꽃 한 송이 피우려고 안타까워 떨고 있나.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14년 방영된 한석규, 고수, 박신혜 주연의 영화 상의원. 이 작품은 30년간 왕실 의복을 책임져온 상의원 조돌석이 주인공이고요. 은퇴 6개월 전 왕비가 실수로 왕의 면복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고 궐 밖에 천재재단사 공진이 하루 만에 그 옷을 재현해 입궐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람이면 누구나 편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 아니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한 채 금녀의 구역인 성균관에서 생활하게 된 주인공 김윤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정은궐의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중 한 구절입니다. 더하고 빼는 것이 숫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오. 우리네 삶 역시도 감해지는 것이 있으면 더해지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요.

0: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김수철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못다 핀 꽃한 송이, 내일 젊은 그대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줄라이 모닝의 걱정하지마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JYJ의 찾았다, 연정의 그대를 그리다, 다비치의 두 사랑, 백지영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G.O.D의 모르죠.
1: 사랑이라는 거 참 쉽지 않더군.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 헤어지자는 말 참 생각처럼 나오질 않더군. 막상 너의 얼굴을 보니 그냥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어 미리 적어놓은 종이를 보며 계속 읽어내려가고, 내가 할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지. 그래서 넌 내 맘 모르지. 아직도 너는 내 마음이 먼저 변한 줄 알더군.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네가 먼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 참 어쩜 그렇게 너 같은 생각이니, 어쩜 그렇게 끝까지 그러니.

0: 안했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네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 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서 자신이 없었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귀는 순간 내내 불안했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1: 조금은 어린 나이에 나를 만나 어쩜 답답하고 해보지 못한 것도 많아. 행여 그게 이유가 돼서 떠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줬고 너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다 들어줬고 그러다 보니 너만의 세계는 점점 커져갔어. 어느새 난 견딜 수 없을 정도.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너는 나에게 두 번의 전화를 걸어서는 어떻게 지내냐며 왜 전화를 안 하냐며 아무 일 없는 듯이 내게 말을 했지. 난 적어도 미안하단 말이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라도 내거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역시 너는 그대로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전화를 끊었어.

금요일 밤 유재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우리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날짜상으로는 6월을 훌쩍 넘겼지만 음력으론 이제 5월 시작이에요. 옛 선조들은 음력 5월 5일인 오늘을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네뛰기를 하고 씨름도 하고 청포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나쁜 기운을 쫓았다는 풍습을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사실은 오늘이 단순히 즐기며 노는 날은 아니에요. 더위와 함께 행여 몸이 상하지 않을까, 올해 여름도 잘 좀 봐주십사 하늘에 부탁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바쁘게 살고 있을 가족들 걱정에 마음 타는, 애가 타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 여름을 우리 모두가 무사히 나가길 저 또한 기원해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6월 19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인디고의 시원한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어요. 이번 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음력으로 5월 5일이자 단오라고 말이죠. 지금이야 에어컨도 있고 뭐 팥빙수도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수두룩 빽빽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름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올해도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해주십사라는 뜻으로 이런저런 풍습들이 생겨나게 된 거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다 같이 무사히 잘 나보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 챙기는 마음으로 시원한 간식들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김미정님, 뽀니 언니,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오늘 첫 사연은 위로를 해드려야 하는 사연입니다. 아침부터 둘째랑 크게 한판 싸웠습니다. 싸웠어. 한판 했어. 아 글쎄, 제가 차를 세운 곳이 기억이 안 나서 어? 하고 서 있으니까 짜증을 팍 내더라고요. 아니 왜 매번 주차한 곳을 못 찾아? 학교 늦잖아. 엄마가 네 친구냐고 잔소리를 좀 길게 했더니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한판 하자는 거야? 어? 다시 생각해도 화나고 속상합니다. 엄마 상처받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어? 지금 한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김미정님? 혼 좀 나야겠네. 혼 좀 나야겠어.

더우니까.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어디다 주차했지?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면은, 그리고 그곳이 그곳처럼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할 때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또 우리 둘째 분께서도 스트레스가 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과 감정 빨리빨리 분리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설득하려고, 그리고 모든 화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조금 두기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미정님이 주신 첫 사연이었습니다. 벌써 금요일인 거 실화입니까? 콩디 실화입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숨 돌릴 틈도 없이 흘러가 버리네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느긋하게 보내길 바라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라라랜드를 꼭 챙겨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8679님 보내주셨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느긋하게 여러분들 보내길 바랍니다. 어머, 반가운 목소리 이보님이죠. 라디오 안 듣다가 오랜만에 켰는데 반가움에 피로가 홀라당 홀라당 날아갔어. 5437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바다 근처에서 일을 한답니다. 퇴근 시간도 이보님과 똑같아요. 6시 대추차를 홀짝이며 함께 해봅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우연히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시고 또 홀라당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감상하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윤성우님이 주셨습니다. 새싹이시네요. 파릇한 새싹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듣는 것만 좋아해서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온 이야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응원합니다. 콩디 파이팅.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셨나 봐. 윤성우님이 문자 주셨어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복님도 새싹입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이분은 또 조용히 듣기만 하셨어. 저도 출첵이라는 걸 한번 해봅니다. 거래처 미팅 갔다가 사장님이 라디오 켜두신 거 듣고 콩디에 그랬죠에 빠져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랬죠. 앞으로도 가끔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백승복님 가끔이라도 이렇게 안부 문자 남겨주시면 저 이분은 반가울 것 같습니다. 콩디 칼국수 좋아해요? 칼국수 좋아하고 수제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6589님 아침에 서울 와서 일 보고요. 명동 가서 칼국수 한 그릇 하고 경산 집으로 갑니다. 서울역엔 기차를 타는 사람도 많고 내리는 사람도 엄청 많네요. 집으로 가는 길 콩디와 함께 할게요. 6589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촬영할 때 명동 근처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연자들 다 같이 해서 명동 가서 진짜 유명하다는 그 칼국수를 한 그릇 먹었어요. 그 전해주는 보리밥도 너무 맛있었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거 그리고 칼국수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개눈 감추듯 그 칼국수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589님 보내주셨어요. 1745님 콩디 저 지금 너무 웃겨요. 회사에 일이 좀 터져서 한동안 야근을 했었거든요. 이제 좀 한가해져서 사장님이 다들 고생했어 오늘 칼퇴해 칼퇴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 실장님이 뭐라도 주면서 고생했다고 해 하고 버럭버럭 하면서 저희 보너스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야 실장님 대단하시다. 참고로 실장님이 사장님의 아내분이 되신답니다. 꼼짝마라네요. 꼼짝마라. 아주 든든합니다. 1745님 보내셨어요. 회사에서 고생한 걸 인정해 주신 거죠. 실장님이. 이 추가머니 획득하고 너무 웃기고 행복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커피 선물 받으실 분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사자의 도, 이정현의 와 이렇게 두 곡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은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고요. 한 주 또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 노래 한 곡 신청할 시간입니다. 불금은 신청곡 퀵 서비스. 오늘도 미녀 배달부 이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배달요. 망고맛. 맛있겠다. 망고맛 컵빙수가 되겠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신청한 노래도 듣고 선물도 받고 두 배의 기쁨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만 썰렁하게 보내주셔도 틀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 날씨에 바뀝니다.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유정석의 질풍가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84님 주셨어요. 힘내야 할 때 이 질풍가도 신청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인천으로 이사하신대요. 콩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에서 인천이면 거리가 꽤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한 방에 큰 거리로 이동을 하시는구나. 장거리 이사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뜻으로 이 노래 또 신청하신 듯해요. 5765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올해 94 대신 아버지를 모시고요. 점심에 추어탕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금요일을 보내는 중입니다. 효도하고 계시네요. 아버지가 웃으시니 저도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노래는 인순이의 아버지 신청해봅니다. 첫 소절부터 뭉클하죠. 6130님 오늘 아버님하고 이쁜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3490님 누나 안녕하세요. 취업 성공해서 일주일 신입 교육 받고요. 회사 차 타고 집 가는 길입니다. 신나는 불금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김동률의 출발 신청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 하신 거 저희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3490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에는 신청곡 퀵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8240님이요. 점심에 열무 비빔밥을 먹었더니 배도 부르고 눈이 무겁습니다. 아, 식곤증이 또 찾아오는 거죠. 노크를 하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고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홍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뿌니언니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스타의 Shake It 신청합니다. 들으면 춤이 나오는 노래 불금의 텐션을 끌어올려야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그리고 시스타의 Shake It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라라랜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1262님 퇴근길에 자취하는 대학생 아들 태우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들이 간만에 한잔 하자는데 요즘 제가 치과 치료로 무려 7개나 발치 중이라 금주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7개요? 불금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보다 더 아쉬워하는 아들의 신청곡을 띄웁니다. 리쌍의 광대 신청하셨고 어여어여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0070님 고딩아이 학원 라이딩 중입니다. 애는 지쳐있고 저만 텐션이 불금이네요. 아이를 위해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슈프림 팀의 그땐 아들의 텐션을 높여주고 싶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기능할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뭐니 해도
7: 2부에도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1부 끝곡이 되겠네요. 남운숙님이요. 불구맨 신청곡 퀵 서비스. 박상민의 지중해가 듣고픈 오후에요 콩디 하셨습니다. 파란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들고파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지중해 노래 여러분들과 듣고요.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이수경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김포에 사는 애청자 이수경이에요. 저는 매일 차 안에서 라라랜드를 듣는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딸내미가 학교하는 시간이거든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가 차에 타면 간식 챙겨주고 바로 학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집 학교, 집 학원을 픽업하는 인생이지만 딸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아이 위주로 하루를 살다 보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다 보면 또 금방 괜찮아져요. 신기하죠? 오늘도 엄마인 저는 신나게 라이딩 하면서 언니와 행복한 오후를 만들어 볼게요. 감사해요. 보니 언니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이수경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 듣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 하니 다행입니다. 이수경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라라랜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2부에도요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망고맛 컵빙수 20개 챙겨왔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의 제목, 가수 이름만 적어서

0: 보내주셔도 전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G.O.D의 Friday Night 같습니다. 5063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사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끼임 사고를 당해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입원 치료받고 드디어 답답한 병실에서 2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까지 쉬라고 해서 여유롭게 보내는 중입니다. 불금이라 치킨 사러 갑니다. G.O.D의 Friday Night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빨리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지영님, 저는 경산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막내 이모가 포도 농사를 하고 있어서 엄마와 가끔 이모네 포도밭에 놀러를 가곤 합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쉬는 날이 없이 땡볕에서 일하는 이모를 위해 인생 첫 라디오 사연을 작성해봅니다. 오, 아이디어 좋은데요. 오연수 씨에게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모님 성함이 오연수님이신가 봐요. 노래는 조용필의 바운스가 어떨까 합니다 하시면서 이지영님, 이모에게 파이팅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에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우리 이모님, 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농사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8618님, 경기도 광주에서 공항버스 하는 40대 기사인데요. 출발 전에 노래 신청 하나 해봅니다. 출발 전에 언타이틀의 날개 듣고 싶다 하셨어요. 길에 빨간불이 떴습니다, 콩디. 버스에 날개 달고 날아가고 싶어요. 공항버스 운행하고 계시는 40대 기사분께서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1972님, 동생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 시간에 꼭 라라랜드를 듣는다고 해요. 제 휴대폰에 콩도 깔아주고 로그인도 해줬습니다. 아우, 기가 막힌 그런 동생이네요. 앞으로 저도 애청자 할게요. 요즘 푹 빠져있는 노래 IOI의 갑자기 신청해요 하셨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유나님은 남편을 쪼르고 쫄라서 수영장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정말 가기가 싫으네요. 왜요? 가기 싫다 남편한테 말했다가 어마어마하게 혼났습니다. 어휴, 투덜투덜 수영장 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왕 가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레드벨벳의 음파음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음파음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88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 참여를 해봅니다. 이 여름 바쁘게 농사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 부부를 위한 신청곡입니다. 시원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고, 1520님, 남친이랑 1주년 되는 날이라 여수로 여행 갑니다. 콩디, 남친이 라라랜드 애청자여서요. 차 타고 드라이브 할 때면 꼭 같이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 자기 희봉이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1주년 축하해 뽕뽕 하시면서 애칭이신가 봐요. 뽕뽕. 두 분 축하드립니다. 1주년. 1520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현경님, 뽀년이 오랜만에 90년대 갬성으로 김현정의 멍이 듣고 싶어요. 사무실에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몰래 춤추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현경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2380님, 김해 천문대 근처 산딸기 밭에서 새들이랑 나무들이랑 다 같이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이야, 새들 그리고 나무들이 라라랜드를 들어주는 날이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라라랜드를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신 거죠.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이상은의 남다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형구님, 라디오 듣는데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급 불현듯 떠올랐나 봐요. 그 친구를 떠올리며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이문세의 소녀 신청하셨습니다. 글쎄요, 누군가에게 문득 불현듯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게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형구님이 짧은 문자와 함께 노래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불금은 신청곡 퀵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으면은요,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이문세의 소녀.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에게는 3살 어린 동생이 있다. 엄마 아빠가 같다는 게 신기할 만큼 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다.
1: 언니, 주말에 뭐해? 약속 있어?
0: 나? 아니, 없는데. 주말에 그냥 쉴라고. 왜?
1: 잘됐네. 언니,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가는지가 뭐가 중요해. 무조건 가는 거다.
0: 계획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나와 다르게 동생은 늘 이런 식이다. 뭔가를 실행하는데 거침이 없다.
1: 언니, 언니, 일어나봐. 세수만 하고 옷 입고 나가자.
0: 내가 혹시 몰라서 내비 찍어봤는데 벌써 차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화장은 가면서 차에서 해.
1: 나 먼저 내려가서 차 뺀다.
0: 언니, 얼른 타. 우리가 오늘 어디 갈 거냐면 대전 갈 거야. 왜 얼마 전에 TV 보다가 대전에 있는 빵집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데려가 주는 거야. 언니 성격상 이렇게 끌고 가야 따라가지. 아니면 안 갈 거잖아. 그냥 고맙다 해. 빵은 언니가 쏘는 거다. 집순이인 나를 동생이 자꾸 밖으로 끄집어낸다. 귀찮다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동생을 따라 놀다 보면 나한테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
1: 언니, 여기 서봐봐. 내가 남는 건 뭐라 그랬지? 사진뿐이라 그랬잖아. 빨리 서봐봐. 웃어. 그럼 찍는다. 이거 봐.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내가 지금 보낼 테니까 SNS 스토리에 올려.
0: 쉽게 웃지 않는 나를 동생이 자꾸만 웃긴다. 매뉴얼을 고를 때도 오래 머뭇대는 나를 동생이 앞으로 떠밀곤 한다.
1: 언니, 왜 또 망설여? 못 고르겠지? 그럼 다 시키자. 뭐 어때? 많이 먹으면 되지. 언니, 그거 살 거야? 왜 고민해? 갖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사라고.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 것만 사고 사냐? 한 번씩 생각 없이 지르기도 해야지. 사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질걸? 빨리 사.
0: 나한테 없는 게 동생한테 있어서 가끔은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집콕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언니를 외면하지 않고 지금처럼 자주 집 밖으로 꺼내주길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박재범의 좋아 듣고 왔습니다. 이지희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는데 아주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생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집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에너지도 주고받고 또 이쁜 곳도 많고 힐링할 곳도 참 많습니다. 동생 따라서 그런 힐링 많이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지인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도 제가 좀 가자 하면 잘 따라 나섰으면 좋겠는데 참 집콕 좋아해요. 우리 큰언니도.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SES의 Just a Feeling 준비했고요. Fly to the Sky의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Sea of Love.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488님, 고3 아들이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농구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얼마나 속이 상했나 몰라요. 속이 상했어. 아들아, 중요한 시기에 다쳐서 힘들었지 그래도 힘내자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김해에서 창원으로 나들이 갑니다. 버스 안에서 혼자 즐기는 라라랜드.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군중 속의 비밀 동굴 느낌입니다. 주미숙님 보내주셨어요. 고독이 아니어서 좋네요. 비밀 동굴 같아요. 그리고 6160님, 붉은 말의 해가 어느덧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반이 다 지나갔어. 전국에 계신 말띠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 여름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 저요 하셨습니다. 배 안 아프세요?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진짜 유혹에 못 견디는데, 그래서 먹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아파갖고 더 이상 못 먹겠던데. 근데 이분은 하나씩은 꼭 아이스크림을 섭취한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퍼먹는 걸로 하나 사야겠다고 하시면서 1872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담양에서 9796님 보내주셨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이래요. 정자에서 잠깐 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디와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게 보입니다. 오디, 블루베리 참 몸에 좋은 것들이네요. 농사 풍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48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콩디, 퇴근길에 좋은 노래 들으면서 라라랜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2570님도 콩디 항상 퇴근길에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요, 마을버스 운행하는 애청자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5600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 퇴근 빨리해서 라라랜드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 생일입니다. 축하를 좀 해주세요, 콩디. 친구 범석이가 누님의 빅팬입니다. 9961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어요?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고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관우의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를 끈끈하게 다지는 데 최고의 접착제 중 하나는 시간 아닐까요? 오래 보고 오래 지내온 사이일수록 눈빛만 봐도 서로의 기분쯤은 쉽게 알 수 있고요. 얼마 되지 않은 사이라도 매 꾸준히 시간을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게 당연해지는 날이 올 테니까요. 나의 하루를 얼마쯤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아무리 바빠도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간신히 내서라도 달려가 곁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도 있으시겠죠. 부족한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언제나 내 편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스모키 로빈슨의 노래였죠. Being With You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편인 그대와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나네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들, 팝송도 좋고요. 간촌의 샹송, 보사노바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로 시작해서 N지로 끝나는 그대는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날 또 만나요 인사 주셨고요. H1호 시작해서 04로 끝나는 그대는 부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고바 위에 있어서 비가 올 때면 좀 조심스러운 마음인데 학교 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그 아이가요 생각보다 또 잘 해내더라고요. 따뜻한 눈빛으로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잉그램과 아니타 베이커의 When You Love Someone 하고요. 샤카 칸의 Through the

제임스 잉그램과 아니타 베이커가 함께 부른 노래였죠. When You Love Someone 하고요.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 듣고 왔습니다.

음악은요,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에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오늘도 음악을 통해 추억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요, 1972년의 차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어제는 1972년에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었던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The Candyman 들려드렸는데요. 자매에게도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노래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달콤한 사탕 노래가 1위였는데 영국에서는 한 화가의 외로움과 예술 혼을 노래한 돈 맥클린의 빈센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돈 맥클린은 이미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파이로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당대 최고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빈센트는 미국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했고요. 영국에서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돈 맥클린의 노래예요. 빈센트.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외국 곡의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가사만 시대의 풍토에 맞게 한글로 바꿔서 부른 곡을 번안 곡이라고 하죠. 매주 토요일엔 그 번안 곡과 원곡을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감상해 볼 노래는 지금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싱그러운 곡이에요. 번안곡인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와 원곡인 등려군의 천밀밀입니다. 원곡 천밀밀은 중화권을 대표하는 가수 등려군이 1979년에 발표한 노래죠. 제목인 천밀밀은 달콤하다, 꿀처럼 달달하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행복한 마음을 포근하고 부드럽게 담아낸 곡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여명과 장만옥 주연의 동명의 영화 천밀밀의 메인 테마곡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는 그 영화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던 1999년 채림과 감우성 주연의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원곡이 사랑의 달콤함을 노래했다면 번안곡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 짓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두 곡 나란히 들어볼까요? 번안곡인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원곡인 등려군의 천밀밀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첫 번째로 비교해서 들어본 노래는 번안 곡인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와 원곡인 등려군의 천밀밀이었고요. 두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이영복의 캐사라와 호세 펠리치아노의 캐세라입니다. 여기서 이용복은 이탈리아 발음인 캐사라라고 부르고 호세 펠리치아노는 스페인어인 캐세라라고 부릅니다. 둘 다 같은 뜻인데요. 캐세라 세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페인어로 될 대로 되라 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 될지는 되어봐야 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캐세라를 부른 호세 팔레치아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데요. 이탈리아 산네모가요제에서 이탈리아어로 캐사라로 부르고 자기 나라에 와서 스페인어로 부른 캐세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곡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복 씨가 캐사라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죠. 원곡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나란히 들어보죠. 번안곡인 이용복의 캐사라, 원곡인 호세 펠리치아노의 캐세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세 펠리치아노의 캐세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 곡의 번안곡인 이용복의 캐사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맥스 나이팅게일의 Lead Me On, 리틀 리버밴드의 Reminiscing 들려드릴게요.

맥신 나이팅게일의 Lead Me On, 리틀 리버 밴드의 Reminiscing 듣고 왔습니다. 파리를 노래한 샹송들은 참 많지만요. 어떤 노래는 파리의 거리를 닮아 있고 어떤 노래는

그 거리 위를 걷는 사람들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리의 그 낭만과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래들입니다. 다니엘 비달의 마드모아젤 드 파리, 파리의 아가씨 하고요. 에브 몽탕의 노래 이어드리죠. 수르 시엘리 드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

다니엘 비달의 마드모아젤 디 파리, 파리 아가씨 하고요. 에브 몽땅의 스루셀 디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 듣고 왔습니다. 행복은 아주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문득 스쳐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 아닐까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션 컬러스의 It's a Beautiful Thing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말 그대로 운이 열린다라고 해서 현재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뜻인데요. 이 개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좋은 운을 끌고 오는 방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죠?

0: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키키의 I Do Me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주, 타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양오행 중에 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물을 가까이 하고 금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액세서리를 하고 이런 게 바로 개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개운법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막 100% 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신 같은 기분으로 그래도 나에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기분으로 제 음양오행 중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 그리고 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금나무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서 휴대폰 배경화면을 금나무로 해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촌스러운 배경을 한단 말이야? 싶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금색으로 나무에 금이 막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미신이죠 뭐. 그래도 저한테 좋은 기운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면 배경화면쯤이야. 뭐 제가 크게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금과 그리고 목의 기운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주 믿으시나요? 혹시 저처럼 부족한 오행을 채우려고 배경화면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은 의상의 색깔이라든지 신경 쓰는 분들 계실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 주말 계획들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크러쉬의 노래 잊어버리지 마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이에요.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2022님, 언니 어제 오랜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애가 좀 어른이 됐더라고요. 약간 설렜어요. 아 근데 제가 설렜다는 건 비밀이에요. 걔가 우쭐할 거 생각하면 짜증나거든요. 뭐야? 이렇게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이 시작되죠. 원래 이제 아 뭐야 진짜 짜증나 이거부터가 이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이제 만난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한번 연락이라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유 또 이런 대리 설렘을 주시다니 이런 문자 좋습니다. 이런 거 좀 많이 보내 제가 네. 이렇게라도 설렘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더 어떻게 되는지 아 맨날 여기서 끊긴단 말이에요. 저는 좀 네.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잘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결론이 없어서 항상 결론 없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또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후속 이제 이야기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561님 일어나자마자 아이스크림 뚜껑을 열었어요. 감기 걸려서 목이 아픈 이유로 먹는 거니까 아주아주 잘하는 짓 아닌가요? 제가 이런 쪽에는 의학적 소견이 전혀 없지만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 뭐 일시적으로는 어떤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을 수야 있겠죠. 차가우니까. 근데 뭔가 좋진 않을 듯? 아이스크림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저는 목이 아플 때 최대한 따뜻한 그 유자 모과 뭐 프로폴리스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약을 최대한 먹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주사를 맞고 그런 편인데 병원에 가세요. 8561님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시고요.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쿠기의 얼론 그리고 레디 박재범 생각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에 맞아서 다시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8위 나얼 같은 시간 속의 너로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배우 유승호 씨가 출연해서 더 화제를 일으켰던 노래죠.

17위 어반자카파의 겟이 차지했습니다. 어반자카파의 시원한 멜로디에 빈지노 씨의 랩까지 더해져 여름과 참 어울리는 노래죠.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6위는 진우션의 한 번 더 말해줘가 차지했습니다. 말해줘의 2탄, 후속작 같은 느낌으로 낸 노래였어요.

0: 12위는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입니다. 파격적인 가사로 역시 박진영이란 말이 나왔던 곡이에요.
1: 넌 허리가 몇 cm니?
2: 24요.
1: 힙은?
2: 34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이재현님께서는요, 저는 요즘 버스 타는 재미에 빠졌어요. 그냥 정처 없이 버스를 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맞아요. 버스 타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 버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자리도 있잖아요. 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 아니면 그 맨 앞자리에 타는 걸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맨 앞자리에 타면 버스 앞 창문 유리가 엄청나게 넓고 크잖아요. 거기서 시원하게 뻥 뚫린 앞,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쾌적함. 그리고 내릴 때도 미리 이제 카드를 찍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자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푹 빠져있는 뭔가 꽂혀있는 노래까지 있으면은 정말 너무나 완벽하죠. 버스를 운전을 시작하고 많이 못 탔는데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내서 타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재현님과 저 같은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박다혜 너의 이름을.

박다혜의 너의 이름을 듣고 오셨습니다. 정이은님. 주말에도 출근 준비하는 일개미 여기 있습니다. 너무 출근하기 싫고요. 일은 더 하기 싫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나요? 아, 주말 출근 너무 싫죠. 한 가지 뭔가 기쁜 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도 주말 근무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거의. 그럴 때마다 저는 여의도 이제 평소에 평일에 막 사람 너무 많아서 못 갔던 음식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조금 일찍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빵집에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평소에 못했는데 회사 근처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기분이 전환이 될 만한 것들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막 그거를 하려고 난 가는 거야. 난 출근하는 게 아니야. 난 그거 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겸사겸사 일 조금 하고 오는 거야. 이렇게 네. 세뇌를 시킵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은님께서도 아 출근하기 싫어 누워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한 가지 기쁜 포인트를 정해서 나 그거 하러 가는 건데? 이러러 가는 거 아닌데? 이렇게 뇌를 속여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로로의 영영 그리고 카더가든 밤새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 대학교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4: 토익은 해커스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6: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KBS
8: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댄 앤 쉐이의 10,000 Hours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할게요.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입니다. 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팝송과 함께 볼 예정이에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떠올려보세요.

번째,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네, 미국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곡인데요.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2014년에 발매가 되었고 최근에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영화도 개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어요.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이 곡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Baby 이렇게 외치면서 Love never felt so good. 네, 핵심적인 문장부터 이렇게 들렸습니다. Love, 사랑이 never felt so good.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뭐라고요? Love never felt so good. 맞았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And I doubt if it ever could. 자, 이 부분에 doubt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D-O-U-B-T. 뭐죠? 그죠? 의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And I doubt if it ever could.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I doubt if라고 하면 뭐뭐 일지가 의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not like you hold me. Hold me. 당신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라는 뜻입니다. Oh baby, love never felt so fine. 이번에는 good 대신에 fine으로 바꾼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네,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Feel fine, 기분이 좋거나 혹은 뭐 멋지다라는 의미로 feel fine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and I doubt if it's never mine. 내가, 이게 만약에 이 사랑이 내 것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런 사랑이 내 것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ot like you hold me, hold me. 당신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라는 문장이 또 반복이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감당이

반대요. 혹은 너무 설레요 라는 뜻을 담은 문장 찾아보세요. And the night is gonna be just fine. Gotta fly, gotta sing, gotta be cracking ticket. 명확하게 들리셨죠? 예, 끝부분에 I can take it 이라고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감당이 안 된다. 너무 설레요 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들으신 부분 And the night's gonna be just fine 이라고 했어요. The night's gonna be just fine. 오늘 밤은 그냥 멋질 거예요. Gotta fly, gotta see, can't believe. 날아갈 것 같아요. 꼭 봐야 돼요. I can't believe. 믿기지가 않네요. 이 중에서 gotta 라는 표현이 들렸는데 이것은 got to라고 해서 뭐뭐 해야 해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요. 꼭 봐야 해요 정도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I can't take it. 자, 핵심적인 문장이었어요. I can't take it. 뭐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설레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cause baby, every time I love you, in and out my life, in out baby. 네, 이 소절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baby, every tim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마다 in and out my life.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In and ou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들락날락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y life라고 했으니까 나의 삶을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In out, baby. 계속 들락날락한다. 그만큼 당신 때문에 나의 감정이 휘둘린다 라는 뜻입니다.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이거 찾아내셨죠?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주세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네, 말해달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It's in and out my life, in out baby. 내 삶을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당신이 나의 감정을 휘두르고 있네요. Drive me crazy.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드네요. 라는 의도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o baby, yes, love never felt so good. 네, 핵심적인 문장 한 번 더 들렸죠? 그래요,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사랑에 푹 빠진 상태의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제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0: 그럼 확실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Love never felt so good. 맞아요. Love never felt so good. 이 가사를 통째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I've never felt love like this before. 이 말과도 통하겠죠.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설렌다 라는 표현은요. I can't take it. 이거였습니다. 아주 간결하죠. I can't take it.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는 직역이니까 그만큼 설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I can hardly handle it. 이렇게도 대체하실 수 있어요. 혹은 I'm overwhelmed.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기억나시나요? 네,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Do you really love me? 네, 이렇게 직접적인 버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Love never felt so good. Love never felt so good. Love never felt so good.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설레요. I can't take it. I can't take it. I can't take it.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네, 이처럼 열심히 연습한 만큼 기억도 쏙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을 들려드립니다. 꽁스 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6433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갑니다. 워터파크와 딱 어울리는 노래들로 듣고 싶어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더 보이즈의 스릴라이트 들려주세요. 그 계절이 왔군요. 워터파크 날씨가 맞기는 맞죠. 신나게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6433님 가시기 전에 미리 워터파크 분위기 느껴보시죠. 짝꿍 노래 들려드릴게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그리고 더 보이즈의 스릴라이트.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김근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면접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아쉽네요. 늦은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려니 힘들지만 굳세게 버텨서 해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클릭비 백전무패 하연우 돌덩이 신청할게요. 근희님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버티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꼭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김근희님의 짝꿍송 같이 듣고 올게요. 클릭비의 백전무패 하연우 돌덩이. Now that's what I call music.

2324님. 늘 5시 30분에 기상하는 울 아기님 때문에 상쾌한 아침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노는 거 좋아했던 저도 엄마가 되니 주말은 이제 평일과 다름이 없네요. 오늘도 육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제발 이유식 좀 잘 먹어주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5시 30분에 우리 아기님께서 기상을 하시는군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왠지 어머니께서 되게 예쁘실 것 같은데 이 눈웃음이 장난이 아니네요. 육퇴라고 하잖아요. 진짜 육아퇴근. 육퇴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2324님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육아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모카의 해피.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이번 주는 평소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힘들었다.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일들 때문에 거의 매일이 야근이었으니까. 점심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인상만 잔뜩 찡그린 채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며칠 새 살도 2kg이나 빠졌다. 주말을 맞아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밥을 배터지게 먹는 것도 아닌 바로 컴퓨터 앞에 앉는 거였다. 일할 때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어놓고 또 그러고 싶냐 물어볼 수 있지만 게임은 엄연히 다르다. 이건 내가 아닐 수 있는 유일한 세계니까. 사정없이 터지는 폭탄 소리, 총소리. 그래 이거지, 이 맛이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휴일이라고

소녀시대의 헐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0789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우 뭐가 됐든 이렇게 몰입해서 내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으면 그런 취미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죠. 게임.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한때 정말 그 다른 거 다 생각하기 싫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비워버리고 싶을 때 게임에 한창 빠졌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0789님처럼 총 게임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하고 굉장히 단순한 막 지뢰찾기에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지뢰찾기, 테트리스, 뭐 공튀기기 이런 거를 제가 엄청나게 중독 수준으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걸 하면서 정말 시간을 좀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렸다는 거. 요즘에도 그렇게 확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 중인데 하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잘 푸시고요. 우리 0789님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같이 듣고 올 텐데요. 정연일님께서 신청해 주신 태연의 사계 그리고 아이브의 Either Way.

0: 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아웃캐스트의 헤이야입니다.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에 내리는 비라 나들이 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김천 분기점 부근입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평 쪽 전차로가 차단됐으니까요. 김천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우회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창원 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장수 부근 3차로가 막혀 있고요. 부근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는 판교에서 구리 쪽이고요. 구리 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도 일산 쪽인데요. 원효대교 부근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고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쿵.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오빠는 가만히 노래했지. 현실에 타협할 수 없었던 위대한 패배자들의 블루스. 학교 앞 큰 길 그 사거리의 미소년. 이렇게 다시 오빠가 돌아왔다. 태양을 등지고 돌아선 모습. 모든 게 멈춘 듯한 한순간. 생각보다 작은 그의 어깨로 가만히 내려앉는 나비 한 마리. WN 웨일의 오빠가 돌아왔다 중에서 6월 20일 토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이 되어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WN 웨일의 오빠가 돌아왔다.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름 한복판으로 함께 가는 매일매일 토요일 아침에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1부 그때 뭐 들었어? 여러분의 추억 속 음악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 같이 상상해 볼게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솜사탕님 선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솜사탕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병가로 쉬고 있으니 이 생각 저 생각 많아지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이성 친구와 펜팔을 했어요. 펜팔을 하면 영어가 는다는 꿰매 빠졌던 거죠. 사전을 찾아가며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인기 가요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거금을 들여 미국으로 보냈고 그 친구도 팝송을 녹음해서 보내줬어요. 편지를 쓰는 시간, 편지를 기다리는 동안은 너무 설렜어요. 1년간 편지를 주고받다 제가 고3이 되면서 우리는 흐지부지 끝을 맺었네요. 그때 만약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으로 시집을 갔을 수도? 그때 테이프에 담아 보낸 노래, 받은 노래들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지금이야 외국인과 인연이 닿는 것도 소통하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아주 편해졌죠. SNS도 있고 뭐 언어가 좀 어렵다면 번역기도 있으니까요. 저도 한때 펜팔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계기로 펜팔을 하게 됐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펜팔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전 찾아가며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겨우 한 장 쓰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힘들어서 몇 번 쓰지 못했는데 야, 솜사탕님은 1년이나 지속하셨네요. 그 시카고의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곳 라디오에서 솜사탕님과의 펜팔을 추억하는 그 친구의 사연과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아조에서는 솜사탕님이 고등학생 때 이성 펜팔 친구와 공유했던 특별한 음악들 같이 들어보죠.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스파이스걸스의 Say You'll Be There,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

0: Word up.
1: 그때 뭐 들었어? 솜사탕님 선곡으로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스파이스걸스의 Say You'll Be There,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 들으셨습니다. 솜사탕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병가로 쉬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들으시면서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 들었어? 흐뭇하게 아련하게 떠오르는 추억 있으신가요? 그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음악은요?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그 시절 그 음악들 함께 들어볼게요.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세 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알라딘 주제가 함께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6944님, 가게로 출근요. 직장 생활 27년 6개월 마감하고 5년 신나게 놀다 이렇게 음식점을 할지 몰랐어요. 직장 생활 동안 안 한 밥, 설거지 다 하는 드디어 알 수 없는 내 인생. 좀 뭔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즐겁게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중간중간에도 약간 웃음기 어린 크크크를 보내주셨거든요. 참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재밌기도 하지 않나요? 권영재님, 50대 후반입니다. 야간 알바 마치고 출출해서 라면 끓여서 냄비 옮기는 도중에 손에서 미끄러져 허벅지 등 화상 입었어요. 급히 응급실 갔더니 3도 화상이라고 하네요. 울 딸들 학비 조금이라도 보태려다가. 와, 3도 화상이면 좀 심하게 입으셨는데요. 진료 잘 받으시고요. 이 피부 손상이 좀 많이 안 되셨으면 좋겠는데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참 열심히 이렇게 사시려는 이 마음과 다르게 뭔가 이런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러네요. 권영재님 파이팅입니다. 0806님, 손주가 그려준 가족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는데 손주가 이뻐하는 강아지가 저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네요. 서운해야 하는데 웃음부터 났습니다. 아, 강아지에 지셨어요. 온 가족이 다 진 건가요? 아, 지금 세상에서 손주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존재가 그 반려견인가 봐요. 아, 반려견과 예쁘게 쑥쑥 다 같이 다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박영수님, 냉장고에 항상 고구마를 쪄서 넣어두는데요. 운동하기 전후에 먹겠다고 쪄놓았는데 운동은 안 하고 고구마만 축내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망한 것 같아요. 하셨네요. 두 가지를 마음먹으셨는데 한 가지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운동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진학님, 우아조는 선곡에 편견이 없어서 좋아요.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라면 다 틀어버리는 이 열린 생각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아조를 즐기고 계시는 거 맞죠? 아,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양한 노래를 신청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그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정순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혁우의 톰보이,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정복숙님 신청곡이에요. 이수영의 덩그러니.

서구의 톰보이 이수영의 덩그러니 들으셨습니다. 박영수님, 올해 목표가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 읽자. 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올해 겨우 한 권 읽었어요. 하셨네요. 아, 저도요. 전 책을 읽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부채감만 쌓이고 아, 이게 나아지질 않네요. 그래도 그 목표 덕분에 읽으신 게 아닐까요? 읽으셨잖아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보셔도 좋고 아무튼 즐겁게 읽으시길요. 0325님, 친구가 급작스럽게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났어요. 기분이 좋지 않네요 하셨어요.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그래도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니까요.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음 잘 다독이시면서 이 시간 잘 보내보시죠. 최민리님, 여기는 경남 진영입니다. 아침 일찍 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영감이 할매가 젊은이들 라디오 듣는다고 뭐라 하네요. 참고로 저는 70대 초반이에요. 표현이 재밌으시네요. 젊은이들 라디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써주

산책에 빠졌어요. 바람 소리와 청량한 새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힐링되고 너무 좋아요. 쓰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잡으려고요 하셨어요. 아, 요즘에 날씨가 그래도 아침에는 아직은 걸을만 해서 아주 힐링되는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091님, 인천 영종도에서 시내버스 운행 중 승객들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389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조경수의 행복이란, 이어지는 곡은 조용필의 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7: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8: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13: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플 콩으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으시죠? 콩 열고 상단 배너 클릭하고 퀴즈 푸세요.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월드콩 퀴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벤트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1부 끝곡으로 6117님이 신청하신 백지영의 사랑 안에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건 빗길 교통 안전입니다.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김천 분기점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천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우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순천 2터널 부근인데요. 1차로와 2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볼게요.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 쪽으로 지체입니다.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부산 쪽 4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도 일산 쪽인데요.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보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보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보이존의 Love Me For Reason 들으셨어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0: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3: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마법 같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현관에 쌓아둔 택배 박스. 못 본 척 하기엔 덩치가 너무 커졌다. 여유 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며칠을 미루게 될 테니 오늘은 택배 박스를 정리하기로 한다. 주문할 땐 신났지. 막상 택배가 와서 뜯을 땐 어찌나 귀찮은지. 뭘 샀더라? 가늠도 안 가는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박스를 단단히 밀봉한 테이프를 손으로 뜯으려는데 갈래갈래 찢어진다. 한 번에 안 뜯기는 테이프를 원망하며 귀찮음을 무릅쓰고 커터칼을 갖고 와 내용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뜯어낸다. 주소가 적혀있는 송장 스티커를 먼저 떼어내고 박스를 빙빙 둘러 붙여놓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마침내 물건을 꺼낸다.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며칠 전 소비. 그래도 새 물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새로 산 옷을 몸에 대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며칠 전 대화 중에 솔깃해서 바로 주문한 영양제에 먹는 방법도 읽어보고 갑자기 튀어나온 조리도구를 보면서 적잖이 당황하기도 한다. 지금 보니 잘 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산 걸까? 그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다 풀고 나니 어지럽게 쌓여있는 종이박스와 포장 비닐들. 새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고 포장 쓰레기를 분리해서 정리하면서 쇼핑이 너무 간편해진 요즘 세상과 갖고 싶은 물건 앞에서 순간 사라지는 절제력을 떠올려

낸다. 새로 산 바디워시를 화장실 장에 넣으면서 뚜껑을 열어 향기를 맡아본다. 아, 금세 좋아지는 기분. 어차피 쓸 거면 싸게 사면 좋지 뭐. 괜찮아, 다 잘 산 거야. 소비를 합리화하면서 박스들을 펼쳐 착착 쌓아놓는다. 밀린 택배 상자를 정리하던 어느 날.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택배 박스들을 정리했어요. 쇼핑할 땐 신나는데 며칠 지나 도착한 택배 박스 뜨는 건 귀찮을 때가 있죠. 쓰레기 나오는 거 정리하기도 번거롭잖아요. 아, 개중에 그 상자 전체를 테이프로 빙빙 둘러 포장한 택배는 어우 정말 그거 다 뜯어내면서 한숨이. 아, 택배가 참 편리하긴 한데 이 많은 택배 상자와 쓰레기들 환경을 생각하면 참 씁쓸해지는 면도 있어요. 어쨌든 밀린 택배가 있다면 주말 이용해서 얼른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S.E.S의 Oh My Love, 포이트리의 힘이 돼, 그리고 Case and the Sunshine Band의 That's the way I like it,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였습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9131님 신청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082님 경아님의 맑고 고운 음성이 항상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네요.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하고 아유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5508님 남자친구 절친 집 창원을 다녀왔어요. 친구분이 우리를 위해 문어를 삶아주셨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고마워 태욱 오빠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 그 삶은 문어가 꽃처럼 피어있네요. 맑은 국물에 사진으로도 맛이 느껴지는걸요. 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쪽으로 일반화 시키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저는 어릴 때는 문어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문어를 먹을 일이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안 먹는 건 아닌데 많이 먹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히 경상도 지인분들이 문어를 많이 드시더군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문어를 먹게 됐는데 경상도 쪽은 그 잔치상에도 꼭 있기도 하고요. 마치 전라도 지역에 잔치상에 홍어 올라가듯이 꼭 문어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뒤늦게 문어 맛을 알아가지고 맛있게 잘 드셨군요. 8770님 택시 그만두고 나니 한숨만 나오고 일자리도 없고 뭘 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캔커피 마시며 이어폰 끼고 외출하려고요. 아, 이 갑갑한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답한 마음에 일단 움직여보자. 아마 외출을 결심하신 것 같아요. 또 이은미님도 이직하고픈데 자리는 안 나고 여러모로 좀 앞이 막막한 느낌이에요 하셨어요. 아, 참 살다가 보면 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순간들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참 그런 순간들 닥칠 때마다 참 막막합니다만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넘어가시길 응원 드리면서 같이 소망해 봅니다. 두 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6531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듀스의 상처.

듀스의 상처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솔리드의 슬럼프였습니다. 0798님, 저 자랑할게요. 제가 암환우예요. 근데 이웃 언니께서 항상 집밥 메뉴로 저를 챙기신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 하고 싶어요. 하고 이런 아주 따뜻한 자랑을 해주셨네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언니분도 참 감사하고 또 그걸 이렇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사연 주신 0798님도 아주 감사합니다. 암이 지금 언제쯤 발병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 잘 이기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소식 나눠주세요. 박종호님, 아이스크림을 항상 먹었는데 건강 검진했더니 고지혈증이 왔대요. 바로 끊었어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정상 됐습니다. 여름 되니까 생각나요. 아이스크림을 정말 많이 드셨나 봐요. 여름이 지금 됐는데 완전히 끊고 안 드실 수 있으시려나? 절제하시면서 조금 드시면 괜찮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건강 잘 지키십시오. 0216님, 남자아이만 셋이 있거든요. 보통 장 볼 때 달걀 세 판씩 사요. 달걀말이 한 번 할 땐 한 판 우습게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달걀이 좀 비싸네요. 오, 그쵸. 저희 집 부근에서 살 때는 한 판 사면 만 원이 넘더라고요. 정말 물가 엄청나죠. 물론 이렇게 하시면서 잘 먹는 아이들 보면 뿌듯하시겠지만요. 4443님. 우리 큰 며느리 칭찬합니다. 작년에 아들이 큰 수술을 해서 마음고생하고 손주 녀석이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아들 병간호까지 하면서 잘 버텨준 며느리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주연아 고맙다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려나요? 김민정님, 남편과 딸이 야구 팬인데 응원하는 팀이 다르거든요. 두 팀이 대결해서 남편 응원팀이 이기면 딸은 실망하고 남편은 딸 눈치 보느라 야구 얘기도 못해요. 못 말리는 딸 사랑 남편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다르면 어떡하죠? 근데 보통은 야구가 지역 기반으로 많이 응원을 하다 보니까 한 가족의 같은 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어쩌다가 다른 팀을 응원하게 되셨을까? 하지만 뭐 따님이 결국에는 이기시는 것 같네요. 어찌 됐든 더더의 딜라이트 그리고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이어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전국의 드리머스 2064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아, 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 오는 주말이라 평소보다 교통량은 적은 편이지만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서정 부근에서 승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막히던 구간인데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정 쪽의 정체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이고요. 판교 분기점 진출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남 부근부터 정체 심합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쭉 더 가볼게요. 남사 진유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호도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 바로 준 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살다 보면 이런 공식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좋아서 잘해줬으면 그 자체로 충분하고요. 자꾸 돌려받겠다고 마음먹으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억울해지고 자꾸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사랑과 정성을 그 사람이 알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편하게 마음먹으면서 우리 계산하지 말고 살아요. 잘해주고 싶을 때 잘해줄 수 있는 것.